0: 9:25，马上分享的是在节目当中听到的最后一首歌《长石磊·山花烂漫时》，分享给各位，结束我们今天的节目。
1: 明天见吧，拜拜，
0: 拜拜。

是，恰好适合聆听这样舒缓怀旧的曲调，在老歌里寻一份悠然惬意。徐小凤，南屏晚钟。

悄悄夜静空，可惜时光不会逗留，转眼偏潇潇洒洒，悄悄夜静无人伴我行是寂寥，丝丝点点细雨串串落。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6월 스무사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6 연길시 비서 야관관광철 문화관광 활동이 가동됐습니다. 연길시 양로봉사 중심 대상이 8월 말 준공 검수할 예정입니다. 연길 동북범이 원정서 도문 공문 용사를 꺾고 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근일 연변 일본은 새로운 소비 장면으로 내수 활력을 깨워를 제목으로 한 논평원의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는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기초적인 동력이며 시장 활력, 민생의 온도, 도시 매력을 비추는 풍향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75억 4천만 원으로 3.8% 성장했는 바 성장률이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도약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액은 74억 1천만 원으로 6.2% 성장했는 바 성장률이 전성 1위를 기록했습니다. 소매액이 1억 원을 넘는 10대 중점 품목 가운데 담배 술류, 석탄 및 제품류, 일용품료, 자동차류, 통신 기재료는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수치는 시장의 열기를 보여주고 성장은 발전에 강한 탄력을 보여줍니다. 연변은 동북 변강에 자리 잡고 소비 선두 지역으로 나가는 속도를 높이며 중국식 현대화 소비 구도 속에서 특색 있는 변강의 생활 분위기를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비 열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연변 소비 시장의 규모 확대와 질적 향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민들의 소비 의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주는 소비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추동하고 안정적인 소비와 소비 확대를 중점 유치해 놨으며 현지 주민과 외지 관광객의 소비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소비의 내생적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자동차 배기 갱신, 가전제품 교체 보조, 디지털 제품 구매 지원 등 혜민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달했습니다. 명절 소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설맞이 상품 축제 등 활동을 잇따라 전개해 명절마다 특색 있고 행사마다 인기 있는 상품이 있는 명절 소비 브랜드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상권 소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연길 인터넷 인기벽, 혼춘 발해고지 등 매개체를 활용해 다양한 소비 장면을 조성했으며 상업 종합체 건설을 추동하고 우수 상업 브랜드를 적극 유치했습니다. 다양하게 배치된 소...

소비 공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소비 장면, 정확하고 강력한 해민 조치가 더해져 시장 활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상반기 전주에서는 소비권과 낡은 제품 교체 보조금 두 가지 자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집행해 소비 16억 원을 견인했으며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액 성장률을 20% 높였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 발전을 견지하고 다양한 소비 업태와 장면을 확대하며 소비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했습니다. 새롭고 다채로운 소비 환경을 조성해 도시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상업 문화관광 체육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동하고 시간이 빛나는 음악관광 전설 스타 콘서트 연변역, 연결 구이 미식 카니발, 봄의 대규모 류동 인구에 의존하지 않고 변강 특색에 기반의 장면 혁신을 심화하고 단기적인 명절 인기를 장기적인 도시 상업 활력으로 전환하며 정책 혜택을 실질적인 발전 성과로 발권했습니다. 연대는 장면이 이끄는 소비 확대, 업태가 힘을 보태는 발전 방식으로 연대 특색이 담긴 소비 업그레이드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선 연대는 앞으로도 상업 문화관광 체육의 유기적 융합을 심화하고 소비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며 내수 잠재력을 활성화해 변강의 인기를 더욱 높이고 상업 활력을 더욱 키워나가 소비 시장의 질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동하고 연대 고품질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동력을 축적해 나갈 것입니다.

0: 지난해 8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불화 통화에 우수한 수변 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수상 야간 관광 항로를 만들어 도시의 인기 문화 관광 체험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대상은 업그레이드를 지속하며 업태 배치를 최적화하고 소비 장면을 풍부히했습니다. 특수 날씨를 제외하고 매일 14시부터 22시까지 운영했으며 무더위를 식히는 야간 관광철 활동과 깊이 융합해 강변 야권 문화관광 지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는 시원한 여름밤을 활용해 도시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비유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야간 문화관광 활동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연결 피서 문화관광 명함을 더욱 빛내겠다고 비유했습니다.
1: 전시 중점 민생 양로 부대 공성인 연결시 양로 봉사 중심 대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8월 말 준공 검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건설돼 운영에 들어가면 전시 전문화 사회 양로 기구의 공백을 메우고 사회복지 보상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8월 3일 기사는 대상 건설 현장에서 건물 외벽 장식 공사가 이미 끝났고 실내 건축 쓰레기 정리도 완료됐으며 수도 난방, 소방 등 부대 건설도 모두 마무리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따르면 이 대상은 연남로 남측 남강거리 서측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액은 8,400만 원, 총 부지 면적 은 24,300평방미터, 총 건축 면적은 47,4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2단계로 나뉘어 건설되는데 1기 공사는 부지 면적이 8,400평방미터, 건축 면적이 14,200평방미터 규모로 1호 건물, 2호 건물 및 부속 건물을 건설합니다. 침대 300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로컬 경관과 각종 시설을 함께 마련해 양로 거주, 일상 돌봄 등 다양한 양로 수요를 전면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건설됩니다. 연결시 도시건설 투자집단 유한회사 공정관리부 부장 위보량은 올해 8월 준공 검수에 통과되면 즉시 운영 준비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 하루빨리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표했습니다. 대상이 운영에 들어가면 시범 견인 역할을 발휘해 고령층의 기본 양로 수요를 보장하고 민생 최저선을 지키며 집중 양로 봉사 능력을 높이고 전시 양로 봉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게 됩니다.
0: 8월 2일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 제4라운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점수를 2대0으로 벌렸습니다. 전반전은 연결팀이 두 골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두 팀은 다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79분경 김초광이 페널티 지역 안에서 헤딩슛으로 골을 넣었지만 또다시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득점은 무효 처리됐습니다. 이후 2팀 모두 추가 득점에 실패했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며 연결 동부범팀은 2대0 승리를 거두고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1: 현재 여름방학 관광 성수기를 맞아 연기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관광지 주변 환경 미화 청소 사업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속되는 고온 날씨는 환경 미화원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따뜻한 쉼터 개방, 작업 배치 최적화 등 여러 조치를 통해 야외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들어선 이후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관광 성수기를 맞이했는 바 원내 곳곳에 각종 생활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환경이 불편할 때는 잠시 쉬면서 피로를 덜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연결시 환경위생작업유한회사에서는 고온 날씨에 맞춰 청소 방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기계화 청소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시 주요 도로와 보조도로, 관광지 주변 중점 구간은 물 뿌리기와 먼지 제거, 분무를 통한 온도 낮추기 작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추고 먼지 발생을 억제하며 여름철 도시 환경위생을 깨끗하고 질서 있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0: 그날 연결시 흐망택시관리유한회사는 2026년 제3분기 우수 운전수 표창대회 및 하반기 안전 문명 운전 전문 양성을 진행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제3분기 안전봉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우수 운전수들을 표창하고 안전운행, 문명봉사 등을 중심으로 전문 양성을 진행했습니다. 양성에서는 최근 발생한 사고와 교통위반 대표 사례를 바탕으로 승차 거부, 강제 합승 등 위법 교정 위반 행위가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운전수들에게 안전의식을 수립하고 차량 일상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며 졸음운전을 근절해 높은 수준의 봉사로 도시의 창구 이미지를 빛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려화 작사 윤금남 작곡의 연변의 오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연변입니다.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푸르른 산과들, 진달래꽃, 사과배꽃 반겨주는 고장. 연변에 오면은 행복이 넘쳐납니다. 연변에 오면은 가슴이 설레입니다. 아리랑 쓰리랑 연변으로, 연변으로 오세요.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 첫 내용은 종업원 퇴직과 양로금 조정에 관한 최신 소식입니다.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정례 브리핑을 열어 2026년 상반기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업무의 진행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에서는 기본 양로보험 이전 및 접속 정책을 더 한층 연구하고 개선하며 다층적 다지주 양로보험 체계를 건전히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사업발전 15계획을 정식 인쇄 발부했습니다. 계획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이 한층 향상됐다고 제기했습니다. 15시기 기본 양로보험 가입률은 95% 이상을 유지했고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각각 2억 5,500만 명, 3억 4,500만 명에 달했으며 기업 연금 기금 규모는 9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다음 단계 퇴직 인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계획했습니다. 첫째, 법정 퇴직 연령 점진적 연장 개혁을 신중하게 시행하고 취업, 사회보험 등 분야의 연령 제한 정책을 최적화합니다. 전국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 수는 10억 7,591만 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309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5년 말까지 전국 60세 이상 노년 인구는 3억 2,3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며 전국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2억 2,3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9%를 차지합니다. 전국 65세 이상 노년 인구 부양 비율은 23.1%에 달하고 전국 1인당 기대 수명은 79.25세에 달합니다. 네, 심판 근시 예방 치료 및 사시 약시 진료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은 최근 2026년판 근시예방치료지침, 사시약시진료지침을 발표해 근시예방통제와 사시약시

진료의 규범화 수준을 가일층 향상시켰습니다. 최근 일내 우리나라 근시 발병률은 계속 기축 부족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유치원 단계부터는 정기적으로 시력, 골광 도수, 안축 길이, 각막 홍률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안저 구조를 모니터링하며 연령과 결부해 원시 비축 정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고도 근시 가족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중점 예방 통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시는 아동 시각 발달 장애를 초래하는 흔한 안질환입니다. 조기에 사시를 치료하면 눈 위치를 효과적으로 교정하고 외관을 회복할 수 있으며 시력 발달과 두 눈 시각 기능의 확립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심판 사시 진료 지침에서는 사시는 병력, 눈 위치, 안구 운동, 골광 상태, 시력, 두 눈 시각 기능 및눈 또는 전신 질병 존재 여부를 종합해 진단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치료 전에는 골광 부정과 약시를 우선 교정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는 사시 류형, 사시도 안정성, 나이, 두 눈 시각 상태, 복시 증상 및 전신 정황을 종합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네, 요즘 여름 휴가철 자가용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더 나은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조명을 개조하거나 업그레이드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최근 영하 은천시 공안구 교통관리국 고속도로 2대대는 은천동 수금소에서 근무 중 외부 조명을 불법으로 설치한 소형 SUV를 적발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앞 범퍼에 노란색 투광등을 무단으로 설치했고, 차 지붕에는 긴띠 모양의 경광등을 설치해 외부 조명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측은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조명 장치를 즉시 철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경찰 측은 차량 외부 조명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투광 등의 강한 빛은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을 부시게 해 주행 수야를 방해하고 충돌 사고를 매우 쉽게 유발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불법 개조 차량은 주요 책임 또는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개조된 조명은 차량의 전기적 부하를 증가시키며 불법으로 설치한 조명은 종종 전기 선로의 사적인 개조를 동반해 배선 과부하나 단락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차량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은천 경찰 측은 한 가지 책임 원칙을 지키면 되는 바 어셈블리 교체는 조건부 합법, 밝기 증가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로화로 인해 원래 분 고맙습니다.

0: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찬란한 태양도 빗방울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듯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픔도 슬픔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네,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0: 진정한 인연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는.
1: 여보!
2: 예! 오고 왔습니까? 호텔에서 왔습니까?
1: 당신 돈은 근심 말고 가자, 옥천에.
2: 그러면 내 권하분에 울집어 오기 전에

0: 요 안에 집에 가서 도대체 무슨 방법인가에 똑똑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1: 아, 그래 우리 소개수 사이.
2: 예, 그래. 예.
0: 수고하셨습니다.
3: 아, 죄송해요. 아, 근데 저수는 어디로 가느라고?
0: 아, 네.
4: 아, 무슨 내 왔다고 술 안 지람 같이 먹이래.
0: 아니,
4: 쉬지 말라.
0: 아니, 잠깐 얘기할게.
4: 쉬지 말라는데.
0: 그 얘기를 하죠.
4: 아, 꼬집이 세다.
5: 야, 니 확실히 말게라.
2: 나도.
5: 야, 말게라.
2: 나도.
4: 그만해, 빨리도 가네.
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이 뭐야?
4: 너네 사는 것들이 말이 아니구나, 이거.
5: 자, 어때? 내 말하던 거 생각해봤니?
2: 주님의 또 준비했어.
5: 돈 준비했어. 어때?
2: 주님의? 내 형님을 믿지 못해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은 좀 무식해.
5: 오, 알만하다, 알만하다.
2: 아니야, 아니야.
5: 이런 일이 다 정식을 해야 되지.
4: 아, 그래야 모두 근심하여 하고 나도 속이 끓이게 됐어.
2: 없어, 없어.
5: 이거, 이게 저거 선량하고 부지런하지만 경제의 원이 없는 우리 동네 분들은 시부의 길로 나가게 하자는 게 둘째는 온 세상의 돼지들이 우리 사료를 먹은 다음에 맛이 딱 들여가지고 자원점을 우리 동네에 막 쓰러들게 하자는 게
2: 이야, 온 세상 돼지들이 다 우리 동네에 쓰러들면 볼만하겠어요?
5: 응, 그렇지.
2: 이야, 그때가 우리 동네 세계에서도 제일 큰 돼지굴이 되겠구만.
5: 응, 그렇지. 나, 우리 장수배, 효중주수배, 효중라신이 자, 그래서 연초에 어쩌면 두 사람 후 몇 마리 가서 쇠고빌로 1만 5천이네.
2: 1만 5천?
5: 응.
2: 그런데 이제 정말 없어.
5: 야, 온 세상에다 돼지 사료를 늘어놨는데 그 말도 못 벌고 있지. 그래, 내년 초에 이 1만 5천을 두 사람 후 몇 마리 가 또 쇠고빌로 4만 5천이네.
2: 솔직히 4만 5천 기다려도 안 와야 되고.
5: 아유, 놈들. 나 와야 돈이라면 부여하면서. 야, 그래, 이거 봐라. 이게 정부에서 월급한 경제개발 허가증이다. 그래, 이 사진을 봐라.
2: 사진?
5: 그래요?
2: 그래픽이 흔히 가요?
5: 아, 이게 내다. 그래, 요 중간에 요 수염이 세모란 외국인 가면은 우리 총회사의 독일 분회사의 회사이다. 이 영감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독일이 수도 모스크바 있다. 거기요 머리 세타야 영감은요 우리 총회사의 일본 분회사의 회사이다. 이 영감 이름은 뭔가 마지나마도 담아내기 사이다. 이 영감은 지금 어디 있는가 뭐 일본의 수도 와르바시에 있다.
2: 일본의 수도 와르바시?
5: 응.
2: 그럼 해님이요?
5: 내가 무슨 그 붙였겠니? 그저 북경 분회사의 회사이지. 그래 북경에 오래 있다 나가나 각시를 한쪽 각시를 얻었다.
2: 한쪽 각시를?
5: 민족 단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 방법이 없지. 그 아줌마
2: 그래 곱게 생겼어?
5: 곱게 쌓으면 생겼겠니? 그래서 영화를 한 20개 찍었다.
2: 영화 배우고 이름이 정말 필수해서 그래서 갖다 보여요. 와르바시 모스크바 아니야?
5: 영감들과 기념사진 찍은 것 같은 정말인가? 이게 뭐지? 야 그래 어때? 생각이니?
2: 어 그래 시속 어떻게?
5: 요 계약서에다가 손도사 딱 지금 되다. 내 이름까지 다 썼다.
2: 손도사?
5: 어씨는 팀있게 여기다.
2: 아야?
5: 어째?
2: 형님이 이 여자 딱 영화에서 농미 지수한테 딱할 건강이도.
5: 야, 니 눈에는 내 앞에 지수돼 보이니?
2: 아이 무슨
5: 그런 자. 가만 보이니 생각이 수다 같은데 그냥 그만둬라.
2: 형님이 내 정말 그 뜻이 아니라는데 지금 내 직감.
5: 이제 이 각시 온 다음에 토론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제해라.
2: 그러니까.
5: 야 정말 내 요새 동네에 와볼까나 온 동네에서 니한테 칭찬자 다하더구나.
2: 니라고?
5: 무슨 특별히 각시마를 잘 들어서 보더라.
2: 야 오나 또 오고 말았대.
5: 니가 다 기래더라. 각시말 잘 들으면 좋지 뭐. 가재 화목하고 등재를 잘 들으면.
2: 내 지금.
5: 야 기시 말라 야 알아봐라. 말 아이 듣는 게 큰
2: 모드. 형님, 이게 현금 5천 원. 대박.
5: 야, 형제지가 아니, 니 5천 원이라면 5천 원 맞겠지. 자, 내가 가봐야 되겠다. 저 시내에다 숱한 일을 버려놓은 게 가서 마저 처리를 해야겠지.
2: 아, 형님, 왔던 김에 식사 나와가야지.
5: 식사사 어떻게? 내가 어떻게 니 한테 폐를 끼치? 돈에 아껴라. 딱 쓸 때다 놨어라.
2: 야, 난 이때까지 돈 주는 꿈을 숱할 것 같아. 기껏해야 300원밖에 못 줬었는데.
5: 4만 원 이게 꿈이야, 생시야, 4만 원.
0: 어, 내가 왔습니다.
2: 어, 봤어?
0: 이리
2: 그래.
0: 해서.
2: 알아봤어?
0: 아, 예. 아이고, 무슨 얘기야, 계약서.

0: 명소고 그런 건 다 있답대다. 아, 또 그러고 콧대에 막 부담하고 우리들 그리고 아바이가 죽은 사진도 있더라잼까. 아, 이런 거 봐서는 별로 진짜 같은 무한대.
1: 진짜 얼마 이제 봐서 진짜 어떤.
0: 정말 그랬으면 우리도 돈만 있으면 그다 했으면 좋겠지.
1: 이거 그래서 이제 형님한테 다 너 돈 어떻게 터막게 보냈어 무지가.
0: 돈은 어디서?
1: 아, 네.
0: 빨리 알아서 돈 어디서?
1: 글쎄 내지 말아.
0: 똑똑나.
1: 당신 도달에 딱 앉으면 내 말하게. 내 당시 동의할 거 알고 어제 집에 집사하고 돈 5천 원 바꿔와서
0: 아이고
1: 뭐가 내 말도 없어. 우리 5천 원 두 사람 연말에 1만 5천 원 명년에 4만 5천 원 이렇게 돈 일이 어딨어 어딨어.
0: 야 정말 아 이래다 5천 원 허망 띄우면 어떡할 거랬다.
1: 띄우네 이건 또 다시 보기는 했는가. 이게 형님 북경의 전화. 이건 여기 시내 전화요. 띄우다. 내 띄울 사람인가. 개남서 보기 와요. 싸게 보.
0: 뭐라고?
1: 야.
0: 이보쇼. 내 지금 여기다가 전화 치고 오겠습니다. 확실히 딱 파악이 있는가 똑똑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1: 얘 또 영사하야 한다. 후에 형님 아버님 참 부스럽소.
0: 아, 무슨 일 참지도 모르고 있으나. 아, 전화 왔다 갔다 한대.
1: 야, 여자들의 남자들이 망신한테 많습니다. 어다 4만 5천 원 어떻게 쓰겠는가? 그렇지, 여자는 아주 숙중딸이 집이지. 일치에다는 돼지를 치고, 일치에다는 딸거 치고, 삼치에다 계산을 치고, 오늘 또 내 자리는 없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소나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업이 쌓이고 쌓여온 것인 것만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생활을 일상화한다면 그 감사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힘들게 할 리가 없고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불안하게 할 리가 없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나를 외롭게 할 리가 없다고 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얻었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훗날인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는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주어진 하루하루에 충실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지금에 모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1: 네, 엔지 롱메이 앱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청취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생방송실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 역시 이 노래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가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19번, 79319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작은 꽃한 송이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19번, 79319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연변 아줌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사가 필요하시면 그 사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립니다. 자,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 놓던,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 놓던, 일 잘하고 꿈이 많은 연변 아줌마. 일 잘하고 꿈이 많은 연변 아줌마. 고향 멀리 낯설은 타향 땅에서, 고향 멀리 낯설은 타향 땅에서, 그리움에 취해 울고 사랑에 웃네. 그리움에 취해 울고 사랑에 웃네.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1: 가정에서 형처럼 못하란
0: 네, 2절입니다. 가정에서 현철양모 자랑 많던, 가정에서 현철양모 자랑 많던, 살이 밝고 꿈이 많은 연변 아줌마, 살이 밝고 꿈이 많은 연변 아줌마, 고향 땅 천리만리 떠나 있어도, 고향 땅 천리만리 떠나 있어도, 상봉을 기약하며 내일을 웃네. 상봉을 기약하며 내일을 웃네.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오늘도 꿈속에서 별이 웃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이 웃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이 웃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이 웃는다네. 네, 2절이 끝나고 1절의 후렴구가 한번 반복됩니다.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안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노래방 번호가 79147번, 79147번입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 체중심 앱, 옌지롱매 앱과 그리고 칭칭 FM 라디오 앱, 두 곳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변 아줌마 2절 부분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 시간에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 함께하는 사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25번째 시간입니다. 여화는 벽에 걸린 시계를 흘기 쳐다보았다. 시계추가 흔들거리며 세월을 독촉하고 있었다. 그녀는 독이 발작하기 전에 유서를 잊지 않았다.
1: 오늘은 3월 8일. 현재 시각은 7시.
0: 사랑의 증표인 연지함을 목에 걸었다. 묘하게 얼굴에 있다. 수면제와 앞편은 다 경결한 마취제로 독이 발작하면서 혼미 상태에 빠진다. 옛날 방식에 의하면 앞편을 삼킨 사람을 황토 구두에 눕혀 흙의 길을 받게 하면 지각을 회복할 수 있다. 죽을 잡도리를 단단히 한 여화는 그대로 죽고 말았다. 그 이후의 일은 대개 이랬다. 12도령은 여화를 위해 죽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면서 뒷걸음을 쳐서 문 앞까지 갔다. 하지만 문은 이미 잠겨 있었고 문발을 거두기도 전에 쓰러져 혼미하고 말았다. 진가 집에서는 12도령을 구하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했다. 두 주일 후 12도령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온몸이 까맣게 되어버렸다. 의사는 위를 씻었다지만 수면제 독이 퍼져 그렇다고 하면서 독이 다 빠지고 피부가 새롭게 태어나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위험에서는 벗어났지만 두 달 사이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는 없었다. 간신히 목숨을 구한 12도령은 건강 회복에

0: 100%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모든 것이 한 차례 꿈과 같았다. 12도령은 살아갈 의지를 잃었다. 대체 왜서 이런 결과가? 여화는 목숨을 내놓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무섭기도 하고 가엽기도 했다. 이런 결과가 있을 줄도 모르고 여태껏 12도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니. 생명은 부단히 상처를 입고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었다. 상처가 아물지 못한다면 상처를 준 사랑을 잊는 수밖에. 여화는 입을 악물었다.
1: 제 잘못이에요.
0: 소리가 너무 낮아 들리지 않았다.
2: 여화씨, 모든 것은 인연을 따져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 뿐이겠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0: 이쯤이면 초연이는 무조건 속으로 남자를 욕할 것이다. 남자는 좋은 물건이 없어. 영정씨도 좋은 사람이 아닐 것 같아. 그렇다 해도 할 말이 없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있었다. 첫 만남처럼 여화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상황이 좀 달랐다. 이번에는 믿고 있던 것이 사라졌다. 그녀가 지탱해오던 것이 무너졌다. 그는 아직 양화가 성하다니 말할 수 없었다. 여화는 눈물을 닦고 내 조언을 들었다. 영화는 NG를 낼 수 있어요. 초연이가 직업 본능에 의해 설명을 곁들였다. 생명에는 NG가 없어요. 다시 돌이킬 수 없죠. 명리 좋지 않더라도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명에 NG가 있다고 하면 그 많은 필름을 어디에서 구하겠는가? 그냥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1: 좀 읽기 어려운 그 NG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0: 여화는 많이 어려워했다.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1: 그럼 저의 NG는 다른 여자들보다 훨씬 더 많네요. 온 몸에 NG가 가득 달려있네요.
0: 여화가 공색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지 말아요, 여화씨. 제 말을 들어봐요. 초연이는 자신의 인터뷰 심득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초연이의 말에 따르면 류효경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 하기 어려워요. 여자 하기 더 어려워요. 그보다 유명한 여자 하기가 더더 어렵고 혼자 있는 이름난 여자 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육소부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남자는 디저트에 불과해요. 무거리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위대한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는 다 만들어낸 것이에요.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동물이에요. 현실에 적응하는 자만이 생존하는 법이에요. 정패가 이렇게 말했다. 불교를 신봉한 후로 마음이 많이 평온해졌어요. 림청하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인가 영화계에서 은퇴를 할 때를 대비해 지금 절약하면서 사는 거예요. 전 혼인에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믿음직한 사람을 만나면 팔자가 좋은 것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일종 비관적인 심정으로 즐거움을 대하고 있어요. 그런 애틋한 사랑은 오래가기 힘들어요.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편역과 극본의 장선자 리림경 해설 정소나 배역 김혜연 최림 정소나 제작의 련무력 2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몸의 감각에 의식이 쏠려 일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세를 바로잡고 스트레칭을 해보았지만 자릿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은 의사를 찾아 침구를 해서야 자릿한 느낌이 호전됐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무리하게 밤을 새워 드라마를 보는 나쁜 습관 뻐근하게 자리고 쏘는 느낌이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평소 운동을 잘 하지 않다가 갑자기 매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몸 곳곳이 알지근하거나 뻐근하게 쏘는 느낌이 찾아온다면 자릿하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아프다고 표현하는 대신 자릿하다를 사용하면 자신이 느끼는 미묘한 신체 감각을 훨씬 정확하고 정겹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등이 미국 이란 협상을 재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뉴스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식 현대화는 과학기술 현대화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15차원은 전망계획 시기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핵심적 공략 단계입니다. 올 들어 15차원은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차근해 습금형 정석에는 과학기술 혁신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보치를 내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계열 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습금형 정속이 올해 국정 운영 실기, 오늘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탱하고 이끌어 가자를 보내드립니다.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와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가 7월 상해에서 열렸습니다. 습금형 국가주석이 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기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이 가속화돼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전례 없는 활성기에 진입했다고 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적극 수용하고 효율적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을 견지하면서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체가 공생공용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육성해왔으며 지능경제 핵심 산업 규모는 이미 1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중국 지능형 제조는 이미 중국식 현대화의 또 하나의 눈부신 명암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이 이미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나온 길에 대한 깊은 통찰과 미래에 대한 원대한 안목의 바탕을 두어 15차원의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첫 해에 습금형 정석에는 과학기술 강국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전략적 배치를 했습니다. 올 들어 중공중앙 정치국이 진행한 첫 집단학습은 미래산업의 전망 배치와 발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학습을 주재할 때 정석이란 광국건설, 민족부흥위업을 추진하는 전략적 견제에서 객관적 조건에 착안하고 비교 우위를 발휘하며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견제함으로써 우리나라 미래 산업 발전이 끊임없이 새로운 돌파를 마련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흘 남짓한 이후 정석이란 북경 역장에 위치한 국가정보기술 응용혁신산업단지를 찾아 인공지능, 로봇

중요성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찰 현장에서 청소기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함에서 핵심은 과학기술이 자립자강했다고 표했습니다. 청소기는 광범위한 과학기술 종사자들이 나라에 보답하려는 정감을 안고 분발 정진하면서 중국식 현대화 로정에서 새로운 업적을 쌓도록 격려했습니다.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당

0: 발전을 잘 치르는 것부터 인공지능 발전 가속화, 기초연구 강화, 미래산업 전망 배치 이르기까지 청소기는 대시를 관찰하고 장문함을 도모하여 새시대 과학기술 사업에 관해 1년 인터페이스 손기능 대체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시판 승인을 받았습니다. 혁신 동력으로 들끓고 있는 중국은 더 악량된 자세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중공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 과학연구부 진서광 주임은 올 들어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습금형 정석의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논단은 막스주의 과학기술관 발전을 위해 중국의 독창적 기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시대 과학기술 사업을 위해 행동 지침을 제공하고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 기회를 포착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과학기술 강국 목표를 실현하기까지 9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습금형 청소기가 말한 것처럼 형세가 사람을 재촉하고 또한 사람을 압박합니다. 시간을 다투는 자세는 시간과 기세의 흐름에 대한 깊은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고 시대의 도전을 맞이하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강력한 지도하에 우리는 2035년 과학기술
1: 교육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괄 추진하면서 강국 건설, 민족 부흥유업을 위해 튼튼한 인재 보존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전문가와 인재를 시종 염두에 두고 전당과 전사회에서 인재를 사랑하고 인재를 존경하는 양호한 기풍을 솔선에 창도하고 광범위한 전문가와 인재들이 혁신과 창조의 뜻을 두고 시대 사명을 짊어지도록 격려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기관은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에 공략전을 치르고 난관을 돌파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전문가와 인재들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이를 깊이 깨닫고 네 가지 이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전통을 발양하고 과학자 정신을 선양하며 분발 정신하고 개척 혁신하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업적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면에서 결정적 진전을 가져도록 많은 새로운 업적을 쌓아야 합니다. 당정과 국무원이 우수한 전문가 대표를 북대하에 초청해 휴가 시간을 제공한 것은 당과 국가의 인재 사업에 대한 중요한 제도적 배치입니다. 올해 휴가 활동의 주제는 15차 5기는 전망기획기관 분발정진하자이고 기초연구, 전략첨단과학기술, 핵심기술 분야와 철학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위원이며 중앙조직부 부장인 석태봉,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인 오정룡이 위문 행사에
0: 도시농촌건설국이 주도하고 각 부문이 합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기반시설 요지보수, 서비스 관리 개선 등 6개 분에 대해 전담받은 21가지 제도적 조치를 마련했으며 로족 4만 6천 건의 각종 아파트 관리 문제를 시정하고 민원이 많은 100개 아파트 단지의 기본적인 개선 작업을 끝냈습니다. 섬서성 산시 신성구 함원경원 아파트 주민 리혜훈 씨는 이제 아파트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졌고 엘리베이터와 층간 누수 문제도 신속히 해결돼 매우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양 시작 이후 소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터 시작해 환경위생 정리, 불법 요금 징수 시정, 서비스 태도 전환 등 분야에서 특별 관리를 진행했으며 민생 보장과 개선을 위한 장기 효과성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섬서송 산시 당면의 조직부 송영군 부장은 우리는 습금형 정석의 올바른 지속관 수립 실천에 관한 종료 론수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이민을 위한 복지를 최고의 정치적 성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시민의 핵심적인 작은 일을 성의껏 처리하며 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학습 교양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품, 새로운 성과를 대중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담숙성 정소시는 열린 방식의 시정과 개혁 작업을 추진하며 당원 간부들을 현장 조사에 투입시켜 대중들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했습니다. 로움자들이 호소하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정소시는 이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0: 공개 감독을 진행하며 인력 자원 사회 보장고, 주택 도시 농촌 건설고, 교통국 등 부문과 손잡고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루족 체불 임금 사건 300여 건을 해결했으며 4천 명 이상의 로무자들을 대신해 6천여만 원의 임금을 되찾았습니다. 정서는또 300만 원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를 온라인 감독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주관 부문이 매월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잠재적인 임금 체불 위험을 해소하는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로 정서는 현처급 그리고 그 이상 지도 간부층에서 파악된 800여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시정하고 470여 건의 민생 실천 과제를 통합 추진했습니다.
1: 얼마 기자는 광주의 한 건물 외벽 청소 로봇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자동화 조립 라인은 풀가동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작업대를 오가며 기기를 조정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공장 전체는 주문 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열정이 차넘쳤습니다. 창고 구역에서는 갓 생산된 건물 외벽 청소 로봇들이 줄지어 포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은 터키, 독일 등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기업 책임자 황건은 현재 생산 라인은 거의 풀가동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해외 주문을 처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건 씨는 현재 보유 주문이 충분해 생산 라인 일정은 이미 9월까지 차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제품 승격과 해외 인증이 잇따라 끝나면서 해마다 45%에서 50%의 꾸준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반기 지고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력진 보조임은 대규모 언어 모델, 호출량, 해외 주문 대상 국가 지역 수 등 데이터는 국산 대규모 언어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표했습니다. 로봇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시장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혁신 신약의 해외 기술 이전 규모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글로벌 의약품 연구 개발에도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출 엔진의 지속적인 활력은 중국 제조와 글로벌 수요의 정밀한 결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호에서는 민영 기업들이 선구자 정신을 발휘해 시장 구매 정책의 기회를 잡고 소형 상품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업체가 개발한 신형 원단은 부자재 공급에서 완제 이륙하공까지 불과 몇 킬로미터, 심지어 같은 산업단지 내 우층과 아래층에서 완결될 수 있습니다. 월드컵 시즌과 맞물려 상반기 우리나라 스포츠용품과 장비 수출액은 675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주의 한 대표 스포츠용품 회사 국제시장부 양원창 부총감은 현재 기업들은 전주의 완벽한 산업체인을 바탕으로 품질과 혁신을 견지하며 디자인 경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유연한 공급망을 구축해 차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수입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액은 10조 7,4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성장폭은 22.1%에 달해 대외 무역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수출을 앞지르며 또 다른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우수한 상품들이 중국의 일반 가정으로 더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 고릉우는 전반적으로 볼 때 하반기에도 외부의 풍랑이 적지 않겠지만 기반은 과거보다 훨씬 더 탄탄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업 고도화와 시장 다각화의 방향으로 꾸준히 나간다면 중국 대외무역은 상반기 축적된 역량을 연간 안정성으로 충분히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0: 신용전력시스템 건설 15차 5년 전망계획이 3일 발표됐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친환경 초탄소의 전력 공급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해 경제 사회 발전에 든든한 에너지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15차원은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에 대한 비화석 에너지의 지탱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성자치구 직할시간의 전력 구제, 강력 발전 등에 대한 개발과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성과 자치구 직할시간 송준 통로와 구역 주요 전력망, 배전망과 마이크로 전력망 건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서부 전력 동부 수송 규모가 4억 2천만 킬로와트를 초과할 것이고

0: 있고 비화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50%에 달할 것입니다.
1: 전국 수박 1번지로 불리는 호황량이 높고 가격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철 농가의 수박 판매를 돕는 것은 하남 성역 내 수박 재배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수천 근에서 수만 근까지 많은 유명 관광지와 애심 기업들이 각지에서 매입한 수박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거나 도시일선 근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일부 재배지는 애심 기업이 현장에서 수박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현지에서 100만 근에 달하는 수박을 구매한 상수현 자원봉사자연합회 회장 심윤가는 판매 가격이 현재 근당 21전이라며 농가를 돕기 위해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남의 수박 판매는 하남인들만이 도와나선 것이 아닙니다. 광동성에서 하남 출신 현지인 광동인들이 눈앞이 수박을 파매는 활동에 나선 가운데 25일 만에 100만 근 이상의 수박을 판매했습니다. 강소 축구 슈퍼리그 경기장에서 올해 43세인 숙천 팀팬 달류는 하남성 개봉에서 수박 4만 근을 구매했습니다. 달류는 20톤에 달하는 물량이 거의 손실이 없었다면서 농가의 이런 선의와 정직함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남성 각 지정부와 사회단체들도 적극 나섰습니다. 농업농촌 부문은 각지 도시관리 부문과 연계해 영내 15개 지급시와 정주 항공구의 현급 이상 도시구역에 수박 림시가게 1086개를 설치해 판로 경로를 넓혔습니다. 하남성 상공연합회는 국유기업, 대형마트, 업계 상공회와 연동해 집중 수매하고 각급 공회는 수박 전달하고 가격 안정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전국 물류구매연합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전국에서 개설한 신규 국제 항공 화물 운송 로선은 103개입니다. 화물 구조를 보면 국경 간 전자상 거래 화물, 첨단 제조 화물, 고부가가치 화물이 위주입니다.
1: 중국 광핵그룹 유한회사 광동태평령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0: 세계에서 폴리에틸렌 알코올을 생산하는 단일 공장 중 규모가 가장 큰 생산 기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폴리에틸렌 알코올 산업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총량은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1: 3일 이란과 미국과의 재협상을 부인한 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이미 재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합의를 이루거나 완전히 항복해야 한다고 이란을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이란이 합의를 보거나 완전히 항복하지 않는 한 미국은 계속해 이란 항구를 봉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가 3일 전하는 데 따르면 미군은 계속해 이란에 대한 해상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4.16달러 하락한 배럴당 83.77달러로 4.73% 하락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김정희였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화제가 된 에스파냐 휴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바나마 운하의 물 부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 소리 첫 번째 부분입니다.

0: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경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경어근일 습근 경이 좋아하는 전고 시청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강규입니다. 먼저 오늘 클라우드로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차 당대회 보고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려면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문화 발전의 길을 견제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문화적 자신감은 한 나라 한 민족의 발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깊으며 가장 오래가는 힘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선전사상 문화면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습근평 총서기가 몸소 키를 잡고 강도를 이끌며 막수주의 문화리론을 풍부히하고 발전시켜 습근평 문화사상을 형성한 데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 본인이 곧 중화문화의 가장 훌륭한 전파자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대내 혹은 대외 강연, 축사, 연설, 글, 저작에서 자주 경전 속의 명구나 전고를 인용하면서 옛것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좋은 교육으로 마음속 깊이 전달되도록 했으며 중국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파함으로써 중국 품격과 중국의 기상, 중국의 책임, 중국의 정신을 전하면서 더 높은 문화적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적 자신감이 우리의 문화 건설을 인솔하고 시대 전진의 나팔 소리를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문화 건설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함께 설명하면서 그의 깊은 문화적 사고를 한층 더 배우고 터득해 봅니다.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인 청와대학 애사림 교수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영혼입니다. 백년래 우리 당은 시종 막스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와 결부시키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하면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하고 막스주의 중국화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개척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결부의 전제는 서로 부합되는 것이고 결부의 결과는 서로 성취시키는 것이며 결부는 도로의 근간을 튼튼히 다지고 결부는 혁신의 공간을 열어주며 결부는 문화의 주체성을 공고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사회주의 문화 건설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문화 건설을 전반적인 사무에서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 건설이란 무엇이고 신시대에 무엇 때문에 문화 건설을 강조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만 문화 건설을 잘할 수 있을지 오늘 토론할 화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편 영상 보시겠습니다.
0: 발표한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연설에서 만물은 나름의 방식으로 생존하지만 각자 근원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한다는 고문을 인용했습니다. 이 고문이 어디에 기록된 업고이고 또 어떤 심오한 문화적 함의를 담고 있는지 본 프로그램의 오전 해설인 남경사범대학의 역파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은 나름의 방식으로 생존하지만 각자 근원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한다는 이 말은 한나라 시기에 회남자 원도훈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생존과 발전의 다양한 법칙과 구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자신의 근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근본을 포착하고

0: 사물의 근원을 파괴함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니스 금평 동서기는 우리 중화 문명은 특히 불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문명의 근성은 흔히 어디에 있을까요? 역경의 붕괴 단사에는 하늘의 리치를 살펴서 때의 변화를 알고 인문의 도리를 관찰하여 천화를 교화한다라는 명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라는 단어의 레원입니다. 사실 그 어느 민족이나 문명의 뿌리는 문화 속에 있고 그 어느 시대든 문화 건설을 근본적인 과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계렬특별 프로그램 평어그린 수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이민위기의 화제가 된 에스파냐 휴다일에 말씀드립니다.
4: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불법 이민자 5만여 명이 일전에 마로크에서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에스파냐 휴다에 진입하면서 휴다는 올 들어 가장 심각한 국경 압력에 봉착했습니다. 에스파냐 정부는 국경에 대한 통제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마로크와 조류를 강화하는 한편 이에 공동 대응할 것을 유럽 동맹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럽 동맹 회원국들은 이민 문제에서 정책상 이견 상의를 보였습니다. 대량의 불법 이민자들이 왜서 휴다로 몰려들고 에스파냐와 마로크가 어떻게 대응했으며 유럽 동맹 회원국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에스파냐 휴다는 마로크와 인접하며 면적은 18.5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를 통해 국경 울타리를 넘는 등 방식으로 미입국한 이민자는 즉각 송환한다는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판정은 수영을 통해 휴다에 진입하면 에스파냐에 남아 최종적으로 합법적 신분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풀이돼 소셜 네트워크에 급속히 퍼졌고 이어 미입국 붐을 촉발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휴다로 가려다가 경찰에 의해 되돌아온 마로크 청년 압둘라는 대량의 미입국 동영상을 보고 휴다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휴다 불법 이민 위기는 최근 몇 년 동안 에스파냐가 직면한 가장 큰 불법 이민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불법 이민자 5만여 명이 마로크를 통해 휴다에 진입했습니다. 수영하거나 간이식 부유장치를 통해 바다를 건너 휴다에 진입한

일입국자들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최소 67명이 사망했으며 수사가 지속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파냐 정부는 8월 1일 현지에 체류한 불법 이민자 4만 8천여 명을 마로크로 돌려보내고 휴다 국경 정세가 기본적으로 안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밀입국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에스파냐 정부는 방파제, 해상 차단 시설을 가설하는 등 국경 통제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마로크의 경우 이번 밀입국 사건을 조작하고 참여한 폭력 혐의범 70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라바트, 카사블랑카 등지의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은 이미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경찰과 안전인원이 북부 방향으로 가는 동반 동행 청소년 군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휴다 이민 위기가 발생한 후 유럽 동맹 여러 회원국은 부동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럽 동맹 위원회는 휴다는 유럽 동맹 외부 국경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므로 유럽 동맹은 유럽 국경 관리국 등을 통해 에스파냐에 지원을 제공하고 마로크 등 국가와 협력을 통해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1: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조.
2: 저는 바나마 운하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바나마 운하의 통행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문식 운하인 바나마 운하는 계단식 통행 방식을 취하며 중간 구간의 인공호 수면이 운하 양측의 대서양과 태평양보다 20여 미터 높습니다. 선박은 반드시 엘리베이터식 방식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관문을 비로 한 단계씩 승강해야 합니다. 거대한 수도처럼 생긴 이런 관문은 큰 욕조와 비슷합니다. 화물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인공호수인 가툼호의 단수를 욕조로 유입시켜 선체를 받치고 위 관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선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려면 역시 같은 패턴으로 담수를 관문으로 끌어들인 후 단계별 배수를 통해 선체를 해수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제는 같은 호의 담수가 선박의 이동과 함께 최종 대양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으므로 같은 호 담수는 운하 통행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중요한 식수원이어서 통제하지 않으면 물 부족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식수 깊이를 집중적으로 조절하는 것처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엘니뇨 현상 예방적 관리에 속하고 운하의 전체 통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선박 적재량에 영향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 바나마 운하의 화물 운송량은 1,500만 톤 줄었고 선박의 평균 운송 기간은 6일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홍해 정세가 한때 긴장세를 타면서 많은 선박은 수에즈 운하를 피했습니다. 이처럼 두 개의 중요한 항로가 동시에 압력을 받으면서 글로벌 해운은 연료 소모, 보험 비용 폭등 등을 촉발했습니다. 바나마 아시아 전략연구센터 연구원 엘모 미란다는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현재의 감량뿐만 아니며 바나마 운하의 물 상황, 기타 항로와 지연 긴장 정세에 따른 위험 부담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바나마 운하에서 식수 깊이가 줄어들고 통항수가 줄어들며 대기 시간이 연장되는 상황이 동시에 나타나면 해운 기업이 우회 항로를 선택해도 항해 로정이 길고 연료를 더 많이 소모하며 보험과 시간 원가가 오르는 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금요일의 뉴스 수석 시간이 마맞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이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성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일전 훈춘 종합보세구에 위치한 훈춘 흥갑판재 유한책임회사 창구에서 포장 및 선적을 완료한 판재가 대련으로 발송됐습니다. 이 판재들은 대련에서 국제 화물선을 타고 독일 등 유럽 연맹 국가들로 향하게 됩니다. 중국 제조 라벨이 부착된 훈춘 판재는 훈춘 종합보세구에서 보세 가공하는 전통 우세 산업이며 우수한 품질로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훈춘 세관이 지역의 산업 특색에 입각해 내놓은 실질적인 조치와 갈라놓을

0: 없습니다. 훈춘 흥자판재 유한책임이사 부총경리 량년념에 의하면 올해 1사분기 기업의 판재 수출량은 동기 대비 2만여 평방미터 증가됐습니다. 기업의 시장 개척과 관할구역 판재산업의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훈춘세관은 기업의 통점과 난제에 비춰 규범화 신고, 고능률 통관 등 관건고리에 초점을 맞춰 전문정책 선전 강연을 전개하고 구역 내 직접 전환, 쾌속검사, 검사 즉시 통과 등 편리한 조치를 혁신적으로 추진해 통관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의 운영 원가를 낮추는 등 전방위적으로 판재 가공 기업의 수출 능력 확대와 품질 향상에 조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훈춘세관이 감독 관리한 수출 판재기 화물 가치는 2,800만 원을 초과해 동기 대비 23.8% 성장했습니다. 향후 훈춘세관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산업 실지에 입각해 감독 관리 모식을 최적화하고 봉사 효능을 제고하며 통관 편리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수요와 정밀하게 접목해 훈춘 판재 가공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가일층 확장하는 데 조력함으로써 중국 제조 판재가 국제 시장에서 빛을 발하게 할 타산입니다. 안도 장백산 천연 노가구 전 과정 품질 추적이 가능합니다. 노갈래의 생산 라인을 신속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안도현 광천수 관리국은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전 과정에 걸쳐 정책 지도, 수속 대행, 요소 보장 등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이 건설, 조정,
1: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1: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사람의 감정과 행동, 기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세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네, 식욕을 돋게 하는 빨강, 음식 관련된 장소나 물건에서 흔히 보입니다. 네,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파랑은 금융기관 로고로 자주 사용되고요. 편안함이나 또 초록은 이제 병원이나 친환경 이미지가 떠오르는 편안합니다. 네, 또 오늘 하루는 하루 종일 네, 날씨가 좋지만 마음만은 다채롭게 빛나는 오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네, 마음이 차분해지는 곡이죠. Now, not going, 아니,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 ZJOPD 그리고 JKM위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코너 오늘 주제, 네, 이제 재밌는 주제죠. 무더운 이 여름날 나에게 필요한 음식은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참여 문자가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 하면 냉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요즘도 일주일에 세 번은 먹는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름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음식. 네, 그래요. 이제 냉면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요. 또 너무 또 자주 드시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적당히 네, 다른 음식도 영양 맞춰가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네, 참여 감사하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그저께 삼계탕 시켜 먹었습니다. 시켜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서 먹는 것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삼복철에 또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삼계탕일 수가 있고요. 무더운 또이 여름 몸이 좋은 이런 보양식으로. 네, 몸에 또, 이제, 불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배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네,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매일 시켜 먹는 것이 바로 빙수입니다. 저녁 퇴근하고 저녁 간단히 먹은 뒤 야식으로 먹는 빙수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여름이면 네, 이제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빙수나 네, 시원한 음식이 많이 생각나고 거기에 또 수박 이제 또 참외, 네, 여름철에 더욱 맛있는 이런 과일들이 많이 생각나죠. 그래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터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은 네, 이 무더운 삼복절, 네, 이 날씨를 이겨낼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의 얘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더울수록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찬란한 태양도 빗방울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가 있듯이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아픔도 슬픔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네,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말고 너무 자책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0: 진정한 인연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에 다가온 가장 소중한 진정한 인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돈이 많을 때는 사람이 모여들지만 돈이 없으니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멀리 사라지더라. 이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내 정확하게 알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품 공백번호 보내드립니다.
1: 여보!
2: 예, 오고 왔습니까? 커피를 더 왔까?
1: 집에 그 용어 생각나요?
2: 언니, 부께가 갔다는 용어 그랬다.
1: 대님이야, 부께가 5년 있던 게 큰 돈 벌어왔을 때, 자가용차를 몰고 왔을 때, 버츠를.
2: 이게 땡큐요?
1: 땡큐. 아이, 땡큐 돌아버리네. 그 애는 지금 시내에다 크다 먹어도 탁 앉히는데, 한 집에서 5천원만 투자, 연말에 15,000원이 나온다.
2: 그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1: 아니 이제 저 상점집에서 투자했다. 그 짧은 그 동네에서 한 10집 했다는 거야.
2: 아이, 그러면 90 떨어져서는

0: 대단히 잘 살겠습니다.
1: 그래, 근데 어제 야 괜히 만나봤는데 오늘 운지 모르겠다. 이제 온나들 우리 똑똑이 알아봐가지고 끝내듯 시켜줘 아니야.
0: 우리도 투살하자고.
1: 그렇자고. 아, 요 말이면 남의 집에서는 때마다 돼지고기, 쇠고기 먹는데 우리 그래 주식이 잡아먹겠소.
2: 당신 떠는 근심 말고 자자 옥천에
0: 이보시오. 그러면 내 권학은에 울집어 오기 전에 요 아내 집에 가서 도대체 무슨 방법인가 똑똑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숨자
2: 있어. 예, 그래 그래
3: 그래. 어이
4: 근데 저수는 어딜 가느라고?
0: 아네.
4: 아 무슨 내 왔다고 술 한 잔 같이 먹이래.
0: 아니
4: 쉬지 말라.
0: 쉬지
4: 말라는데.
0: 그 얘기를
4: 하자. 꼬집이 세다. 야, 니 확실히 말게야.
1: 나도.
4: 야, 말게야.
1: 나도.
4: 그만해. 빨리도 가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이 뭐야? 너네 사는 것도 말이 알고나 해야 돼.
5: 야, 그. 어때? 내 말하던 거 생각해봤니?
1: 그러면 또 준비했어.
4: 돈 준비해.
2: 어때? 애님이? 내 형님 이름 믿지 못해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은 좀 무식해.
4: 오, 알만하다, 알만하다.
5: 아니야, 이런 일이 다 정식을 해야지.
4: 아, 그래야 너도 근심하고 나도 속이 끓이게 돼.
2: 옳소, 옳소.
5: 이거, 이게 내 이번에 지내다 공사 안 치는 계획서다.
2: 오.
5: 뭐 집은 높게 놔야 되겠다.
2: 매출.
5: 그래서 한 50초 짓구만지.
2: 50초요? 아, 대단하다요.
5: 이게 이때까지 내 투자한 데서 제일 작은 집이다.
2: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5: 대단하기 참 무슨, 전번에는 만리장수 통보하자다 주화에서 통일하여 못해.
2: 이제 만리장수? 오늘 그만 다음이 쭉, 다음 쭉.
5: 지금 세상에 다음이 커야 무슨 큰 노릇아.
2: 그래야, 야.
5: 내 이번에 안치니 이 공사는 수야하게 뭐 생산하는가 하면 우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질내 제일 좋은 돼지 사료를 만든다.
2: 돼지 사료?
5: 이 돼지 사료 공사 안치는 첫째 목적은
6: 선량하고 부지런하지만 경제의 원이 없는 우리 동네분들을 시부의 길로 나가게 하자는 게
5: 둘째는 온 세상의 돼지들이 우리 사료를 먹은 다음에 맛이 딱 들여가지고 자원적으로 우리 동네에 막 쓸어들게 하자는 게
2: 이야, 온 세상 돼지들이 다 우리 동네에 쓸어들 정말 볼만하겠어요.
5: 응, 그렇지.
2: 이야, 그때가 우리 동네 세계에서도 제일 큰 돼지꼴이 되겠구만.
5: 응, 그렇지. 자, 그래서 연초에 5천원을 부자나무 몇 마리 가서 재고빌로 1만 5천원.
2: 1만 5천원?
5: 응.
2: 그런데 이게 정말 없어.
5: 야, 온 세상에다 돼지 사료를 늘어놓는데 그 말도 못 벌겠지. 그래, 내년 초에 이 1만 5천원 부자나무 몇 몇 마리가 또 재고빌로 4만 5천원.
2: 어떻게 4만 5천원? 그래, 기다려도 안 와야 되고.
5: 아유, 진짜. 와, 돈이라면 부용자. 어, 그래, 이거 봐라. 이게 정부에서 얼굴한 경제개발 허가증이다. 어, 그래, 여기 사진을 봐라.
2: 사진?
5: 응.
2: 그래요? 옆에 깨기 힘이 가요?
5: 아, 이게 내다. 아, 그래, 여기 중간에 요 수염이 세모란 외국 영감은요? 우리 총회사의 독일 분회사의 회장이다. 아, 이 영감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독일이 수도 모스크바 있다. 거기요 머리 세타양 영감은 우리 총회사의 일본 분회사의 회장이다. 어, 이 영감이 이름은 뭐인가 하면 아주 나무도 담아내기 사이다. 이 영감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일본의 수도 와르바시 있다.
2: 일본의 수도 와르바시?
5: 응.
2: 그럼 해님이는?
5: 내가 무슨 그 붙였겠니? 그저 북경 분회사의 회장이지. 그래, 북경이 오래 있다나까나 각시를 한쪽 각시를 얻었다.
2: 한쪽 각시를?
5: 민족 단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얻습니다.
2: 그 아줌마 얼굴에 곱게 생겼어?
5: 곱게 삶을 살겠겠니? 그래서 영화를 한 20개 찍었다.
2: 아유, 이놈이 또 마칠 때 그래도 갖다 먹여요? 와르바시 모스크바 아니야?
5: 영감들과 기념사진 찍은 거 가지고 정말인가? 왜 무슨 일이야? 야, 그래, 어때? 생각이니?
1: 어, 그래. 시선 어떻게?
5: 응. 요 계약서에다가 손도사 딱 찍으면 되다. 내 이름까지 다 썼다.
2: 손도사?
5: 자, 어씨는 재밌게 여기다, 응.
2: 아야?
5: 어때?
2: 대님이, 이 여자 딱 영화에서 농민 지수한테 딱 뺏은 감이 들어.
7: 아빠, 니네는 그냥 아파지주다 보이니?
8: 아이, 무슨, 그런
7: 자. 담아보이니 생각이 수단 같은데, 그냥 그만둬라.
8: 아니, 내 정말 그 뜻이 아니라는데, 지금 내 직장, 아
7: 어? 이제 니 각시 온 다음에 토론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제해라.
8: 그러니까.
7: 아, 정말, 내 요새 동네에 와볼까나, 온 동네는 니한테 칭찬자가 아더구나.
8: 니라고?
7: 무슨 특별히 각시 말을 잘 들어서 보더라.
8: 야, 오나 또 오고 말았대, 지금.
7: 니나 다 그래더라. 각시 말 잘 들으면 좋지, 뭐.
6: 자, 이게 내 북경에 있는 전화번호고, 이게 신화의 방공실의 전화번호다.
7: 무슨 의문스러운 게 있으면, 그때 전화, 전화.
8: 아, 야, 야.
7: 아, 해님에. 어째 바꾸 이래.
8: 어떻게 하나? 후에 동체를 좀 다셔가지고.
7: 그렇겠고, 나도 니 같은 아들이 많길래 잘 살지, 무슨.
8: 아, 야, 달라와서.
1: 여보자, 이 1만 5천 원은 명년에 투자한 날인. 명년 말에는 4만 5천. 아야, 마야, 이 3만 5천 원이 이게 어디야, 이게. 나, 난 이때까지 돈 주는 꿈을 시댈 거 봐도 기껏해야 300원 밖에 못 주셨는데.
9: 4만 5천. 이게 꿈이야, 섹시야, 4만 5천.
10: 어머, 내가 왔습니다.
9: 어, 봤어?
10: 그래.
9: 알아, 봤어?
10: 아, 그래?
9: 어?
10: 아이, 그 무슨 얘, 계약서고, 증명서고, 그런 거 다 있답대다. 아이, 또 그러고, 왜? 그때 마이크 담았고, 뭐했느라 외국 아바이같이 죽은 사진도 있더라, 잼까. 아, 이런 거 봤으면 될로 진짜 그틀무한데
1: 진짜 나도 이제 봐서 진짜 옳다.
10: 정말 그랬으면 우리도 돈만 있으면 투자 했으면 좋겠지.
9: 어, 이거 그대자 이제 형님한테 달라 돈 5천 원 틈하게 보냈어. 누가
10: 어머, 돈은 어디서?
9: 아이, 네.
10: 빨리 알아서 돈 어디서?
9: 글쎄, 내 말은
10: 아니야.
9: 당신 도달에 딱 안 쓰면 내 말하게. 내 당시 동의할 거 알고 어제 집에 집주하고 돈 5천 원 바꿔와서.
10: 아이고,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9: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 또 내 자짜리 넣었다니. 아이고, 내가 사치다, 무슨.
10: 어머,
9: 그 애님이 한 손가락 실어줬다, 무슨 가라. 너 괜히 넣어놨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힘들게 할 리가 없고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불안하게 할 리가 없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나를 외롭게 할 리가 없다고 합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얻었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훗날엔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을 찾는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주어진 하루하루에 충실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지금에 모두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주위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스스로 나는 성격이 원래 솔직해서라면서 타인에게 지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에 솔직한 것은 때론 매력적일 수 있지만요, 타인의 단점에 솔직한 것은 그저 무례할 뿐입니다. 만나고 집에 오면 왠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관심이라고 말하면서 예의 없는 질문을 일삼는 사람도 멀리해야 됩니다. 결혼 언제 하니? 취업은 했니? 아기 안 갔니? 네, 압박형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물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애정이 담긴 걱정은 조용하고 신중하지만요, 애정이 없는 걱정은 시끄럽고 경박합니다.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축원합니다. 띄워드립니다.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자동차도 배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 북극에서 태어난 이누이트들은요. 여기서 이누이트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날고기를 먹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분명 온 세상이 얼음덩어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따스한 바람, 봄날의 만발한 꽃은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북극에서 태어나 아직 한 번도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온 세상이 차가운 얼음덩어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리면요. 분명 어딘가에, 세상 어딘가에서는 따스한 바람이 불고 꽃들이 피고 있을 겁니다. 네, 최승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내는 꽃송이.

그래, 가족은 당신이 일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친구들은 당신이 연인과 함께 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요. 연인은 당신이 집에서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타인이 바라보는 건 그저 나의 한 조각일 뿐, 누구도 모든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불완전한 시선에 내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고군분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가는 오로지 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한철호 가수의 노래입니다. 기왓장 내외.

내야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듯이 삶은 게임처럼 아무 때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피해자라고 해도 원치 않는 불행을 겪고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전 재산을 전화 한 통 속에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평생을 불구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불행이 가장 아픈 것인지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내려놓을 수 없다면 끝까지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겠죠. 슬퍼하되 서러워하지는 마시고요. 스스로 위로하되 비참하게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기 싫은 일도 인정하고요. 네, 억울한 일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도 결코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최고급 뷔페에 간다 해도 모든 음식을 우리가 다 먹어볼 수는 없거든요. 네, 배는 불러올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올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접시에 담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접시를 채워가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가장 원하는 일들로 삶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접시에는 무엇을 올려놓으시겠습니까? 네, 현철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친구여.

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가 어떻게 우리 신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만은 잘 알고 있겠죠? 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긍정적인 환자들이 부정적인 환자들보다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의 힘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만으로 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병을 극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아플 때 긍정적인 태도가 도움이 된다면요, 아프지 않을 때는 그 효과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쓴 요한나 슈피리는 취히리 호수의 남쪽에 있는 휠첼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제목이 하이디인 이 소설은 슈피리가 7년 동안 정성을 기울여서 쓴 작품입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집. 할아버지는 대퇴가 떠나자 다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고는 구름 같은 연기를 내뿜으며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처음 와본 이곳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느껴져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오두막 옆에 있는 염소우리를 발견하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터가 염소를 끌고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은 텅 비어있습니다. 이번에는 집 뒤로 돌아가 전나무 밑에 서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거센 바람이 불어와 꼭대기의 잔가지들이 바스락거리며 우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하이디는 잠시 그 소리를 듣다가 집 주위로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하이디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이디의 눈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리한 아이로군. 할아버지는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필요 없다는 거지? 저도 염소들처럼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옷은 가지고 들어와서 옷장 안에 넣어두어야 한다. 오두막은 전체가 넓은 하나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 가운데는 식탁과 의자가 있었고 한쪽 벽에는 할아버지 침대가 있었습니다. 다른 쪽 벽에는 커다란 냄비가 걸려있는 화덕이 있습니다. 반대쪽의 벽에 있는 큰 문을 열자 그것을 옷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선반 밑으로부터 차례차례 셔츠와 양말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반 위에는 접시와 컵이 있었고 맨 위에는 둥근 빵과 훈제 고기, 치즈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쓰는 물건이 모두 들어있는 할아버지의 옷장 겸 찬장이었습니다. 하이디는 손에 들고 있던 옷을 재빨리 할아버지의 옷장 안쪽에 쉽게 꺼낼 수 없도록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할아버지, 전 어디서 자요? 아무데서나. 할아버지의 대답에 하이디는 몹시 기뻐하며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방 한쪽에 세워져 있는 작은 사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사다리를 올라가 보니 그곳에는 방금 베어낸 듯 상큼한 냄새가 나는 건초를 드는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의 한쪽 벽에 나 있는 창문으로는 계곡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여기서 잘래요. 할아버지, 이리 좀 와보세요. 정말 멋진 곳이에요. 나도 안단다. 밑에서 할아버지의 담담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침대를 만들어야겠죠? 할아버지, 이불을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동안 벽장을 뒤적뒤적하다가 잔뜩 구겨진 커다란 천을 끄집어냈습니다. 썩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잠자리를 만들기에는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것을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와 보니 벽에 둥근 구멍이 있는 쪽으로 머리를 두려는 듯 건초가 높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잘 만들었구나. 하지만 좀 더 손을 봐야겠다. 할아버지는 건초를 쌓아 침대를 두 배 정도 높게 만들었습니다. 하이디는 천을 말아 잠자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건초가 몸을 찌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꺼운 천을 하이디는 그 자루를 받아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불을 피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앙군사위원회 당건설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군급 이상의 고위급 당위원회는 우리 군의 당조직 체계에서 그 지위가 중요하며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러므로 기치 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하고 정치적 입장을 확고히 하며 정치적 방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치적 신념을 확고히 다지며 정치적 능력을 향상시켜 뛰어난 정치적 자질을 갖추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고위급 당위원회는 전시 대비와 실전을 들어주고 전략적 계획 능력, 전투력 및 전시 대비 능력, 개혁 혁신 능력, 과학적 관리 능력, 확실한 관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강군의 관건은 인재를 잘 등용하는 것입니다. 간부 양성, 인재 양성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충성하고 청렴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 주력하며 강군 및 승전의 뜻을 두고 있는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 집결시켜야 합니다. 그 과정에 덕과 재능을 겸비하되 덕을 우선시하는 원칙과 현능한 인재를 임용하는 원양성체계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합동작전지휘인재, 신형작전역량인재, 고차원과학기술혁신인재, 고수준전략관리인재의 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관련 부대 정책을 보완하고 문직대우의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종 엄격한 관리와 두터운 배려를 결부시키고 경계와 단속을 병행해 실제적으로 일하고 혁신하는 자를 경려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모두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시종 당풍 청렴화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끈질기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엄격화를 첫자리에 놓고 그 요구를 전면적으로 일관되게 관철해 우리 군의 당풍 청렴화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향각주의, 사치 풍조를 철저히 단속하고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단호히 혁파해야 합니다. 군대를 다스리는 방식을 서둘러 전환하고 법정 직책과 권한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고 권력을 행사하며 수칙과 조례, 규칙과 제도에 따라 업무를 전개해야 합니다. 규율 교양을 심층적으로 전개하고 규율을 엄격히 집행하며 강철 같은 규율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군대를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부패 척결 투쟁은 반드시 변함없이 확고부동하게 추진돼야 합니다. 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빈틈이 있을 수 없으며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태도로 억제를 중시하고 압력을 강화하고 진섭을 장기화하는 태세를 유지하고 수뢰 행위와 회뢰 행위를 함께 단속해야 합니다. 권력 운영에 대한 제약 및 감독 체계를 완비하고 보완하며 제도적 울타리를 튼튼하게 세워 권력의 일탈과 탈선을 방지해야 합니다. 표본 동치를 견지해 당내 정치문화 건설을 강화하고 고본 배원에 주력해 모두가 몸과 마음을 닫고 자신과 집안을 엄하게 다스리고 정무를 청렴하게 수행하며 부정기풍의 침식을 능동적으로 막아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요즘 새로 시작한 쇼폼 드라마에 푹 빠져 며칠째 밤늦게까지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곤 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비스듬히 놓은 채 화면에 몰입하다가 그대로 잠이 드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불안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던 탓인지 어제부터 목과 어깨 주변에 자릿한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고개를 살짝 돌리거나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마치 약한 전기에 닿은 것처럼 알지근하고 자릿한 느낌이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심하게 견디기 힘든 극심한 통증은 아니지만 은은하게 신경이 계속 거슬렸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몸의 감각에 의식이 쏠려 일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세를 바로잡고 스트레칭을 해보았지만 자릿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은 의사를 찾아 침구를 해서야 자릿한 느낌이 호전됐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무리하게 밤을 새워 드라마를 보는 나쁜 습관은 당장 고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자릿하다입니다. 전기에 닿은 듯이 알지근하고 자릿한 느낌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강하게 찌르는 통증이 아니라 은은하게 퍼지는 알지근한 감각으로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했을 때 몸의 신경 부위에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따끔하다고 표현하기보다 약한 전기가 흐르는 듯 미세하게 거슬리는 느낌까지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릿하다에는 뽀근하게 자리고 손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끔하다는 짧고 강하게 찌르는 느낌이라면 자릿하다는 지속적으로 알지근하거나 뽀근하게 쏘는 비교적 길게 이어지는 감각에 어울립니다. 신경성 불편함부터 근육의 피로통증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몸 곳곳이 알지근하거나 뽀근하게 쏘는 느낌이 찾아온다면 자릿하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아프다고 표현하는 대신 자릿하다를 사용하면 자신이 느끼는 미묘한 신체 감각을 훨씬 정확하고 정겹게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신 소식입니다.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정례 브리핑을 열어 2026년 상반기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업무의 진행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에서는 기본 양로보험 이전 및 접속 정책을 더 한층 연구하고 개선하며 다층적 다지주 양로보험 체계를 건전히 하는 것을 중점입니다. 첫째, 법정 퇴직 연령 점진적 연장 개혁을 신중하게 시행하고 취업, 사회보험 등 분야의 연령 제한 정책을 최적화합니다. 둘째, 유연성 취업자, 농민공, 새로운 취업 형태 인원들이 종업원 양로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유연성 취업자가 취업지에서 종업원 양로보험에 가입 시 호적 제한을 전면적으로 취소하며 종업원 양로보험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셋째, 양로보험 대우 확정과 조정 기재를 건전히 하고 퇴직인원 기본 양로금 조정을 급여가 낮은 군체에 편향합니다. 민정부 전국로령판공실에서 최근 발부한 2025년도 국가로령사업발전공보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전국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 수는 10억 7,591만 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309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5년 말까지 전국 60세 이상 노년 인구는 3억 2,3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며 전국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2억 2,3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9%를 차지합니다. 전국 65세 이상 노년 인구 부양 비율은 23.1%에 달하고 전국 1인당 기대 수명은 79.25세에 달합니다. 네, 심판 근시 예방 치료 및 사시 약시 진료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판공청은 최근 2026년판 근시예방치료지침, 사시약시진료지침을 발표해 근시예방통제와 사시약시진료의 규범화 수준을 가일층 향상시켰습니다. 최근 연내 우리나라 근시 발병률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 바 이미 국민, 특히 아동 청소년의 눈 건강에 영향 주는 중대한 공공위생 문제가 됐습니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병리성 근시 관련 안저병변은 이미 우리나라의 불가역적 실명 유발 안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됐습니다. 심판 근시 예방 치료 지침에 따르면 신생아기부터 규정된 빈도에 따라 아동 눈 보건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연령에 맞춰 적합한 시력 병가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24개월부터 굴광 선별 검사를 진행해 아동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안질환과 시력 저하 및 원시 비축 부족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유치원 단계부터는 정기적으로 시력, 굴광 도수, 안축 길이, 각막 곡률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안저 구조를 모니터링하며 연령과 결부해 원시 비축 정황을 평가해야 합니다. 고도 근시 가족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중점 예방 통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시는 아동 시각 발달 장애를 초래하는 흔한 안질환입니다. 조기에 사시를 치료하면 눈 위치를 효과적으로 교정하고 외관을 회복할 수 있으며 시력 발달과 두 눈 시각 기능의 확립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심판 사시 진료 지침에서는 사시는 병력, 눈 위치, 안구 운동, 굴광 상태, 시력, 두 눈 시각 기능 및 눈 또는 전신 질병 존재 여부를 종합해 진단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치료 전에 낼 수 있습니다. 최근 영하 은천시 공안국 교통관리국 고속도로 2대대는 은천동 수금소에서 근무 중 외부 조명을 불법으로 설치한 소형 SUV를 적발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앞 범퍼에 노란색 투광등을 무단으로 설치했고 차 지붕에는 긴 띠 모양의 경광등을 설치해 외부 조명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측은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조명 장치를 즉시 철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경찰 측은 차량 외부 조명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도광 등의 강한 빛은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을 부시게 해 주행 수야를 방해하고 충돌 사고를 매우 쉽게 유발합니다. 만약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불법 개조 차량은 주요 책임 또는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개조된 조명은 차량의 정기적 부하를 증가시키며 불법으로 설치한 조명은 종종 전기선로의 사적인 개조를 동반해 배선 과부하나 단락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차량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은천경찰 측은 한 가지 책임 원칙을 지키면 되는 바 어셈블리 교체는 조건부 합법, 밝기 증가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로화로 인해 원래 차량과 동일한 모델 및 동일한 사양의 어셈블리를 교체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리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사양의 어셈블리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차량관리소에 신청 및 등록해야 하며 개조된 조명은 색 온도, 밝기, 배광 성능에 관한 국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법으로 간주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5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6월 스무사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6 연결시 비서 야건관광철 문화관광 활동이 가동됐습니다. 연결시 양로봉사 중심 대상이 8월 말 준공 검수할 예정입니다. 연결 동북범위 원정서 도문 공문 용사를 꺾고 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그늘 연변 일본은 새로운 소비 장면으로 내수 활력을 깨워를 제목으로 한론평원의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는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기초적인 동력이며 시장 활력, 민생의 온도, 도시 매력을 비추는 풍향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175억 4천만 원으로 3.8% 성장했는 바 성장률이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액은 74억 1천만 원으로 6.2% 성장했는 바 성장률이 전성 2위를 기록했습니다. 소매액이 1억 원을 넘는 10대 중점 품목 가운데 담배 술류, 석탄 및 제품 일용품류, 자동차류, 통신대하고 온라인 설맞이 상품 축제 등 활동을 잇따라 전개해 명절마다 특색 있고 행사마다 인기 있는 상품이 있는 명절 소비 브랜드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상권 소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연길 인터넷 인기벽, 혼춘 발해고진 등 매개체를 활용해 다양한 소비 장면을 조성했으며 상업 종합체 건설을 추동하고 우수 상업 브랜드를 적극 유치했습니다. 다양하게 배치된 소비 공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소비 장면, 정확하고 강력한 해민 조치가 더해져 시장 활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주에서는 소비권과 낡은 제품 교체 보조금 두 가지 자금으로 1억 1,500만 원

0: 원을 집행해 소비 16억 원을 견인했으며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액 성장률을 20% 높였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 발전을 견제하고 다양한 소비 업태와 장면을 확대하며 소비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했습니다. 새롭고 다채로운 소비 환경을 조성해 도시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했습니다. 상업 문화관광 체육의 심층 융합을 적극 추동하고 시간이 빛나는 음악관광 전설 스타 콘서트 연변역, 연길구이 미식 카니발, 봄의 운치 연변 꽃빛 여행, 연변 봄철 계절 활동 등 특색 있고 볼거리가 풍부한 문화관광 활동을 정성껏 기획했습니다. 오하, 동북 소맛집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 연변에서 촬영돼 전 인터넷을 달궜고 동풍리그 경기장의 명태행원단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전주 문화관광 시장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일전으로 냉면 먹기, 동북리그 입장권 쿠폰 증정 등 활동에 힘입어 한도액 이상 음식업 기업의 방문객 수는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소비 장면은 소비 열기를 이끌고 소비의 힘은 발전의 전진을 떠받칩니다. 새롭게 조성된 소비 장면과 정확한 해민 조치, 여러 차례 화제가 된 도시 열기가 함께 연된 소비 역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변강 도시가 내수를 확대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성장 궤적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대규모 유동 인구에 의존하지 않고 변강 특색의 기반에 장면 혁신을 심화하고 단기적인 명절 인기를 장기적인 도시 상업 활력으로 전환하며 정책 혜택을 실질적인 발전 성과로 바꿔냈습니다. 연대는 장면이 이끄는 소비 확대, 업태가 힘을 보태는 발전 방식으로 연대 특색이 담긴 소비 업그레이드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선 연대는 앞으로도 상업 문화관광 체육의 유기적 융합을 심화하고 소비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며 내수 잠재력을 활성화해 변강의 인기를 더욱 높이고 상업 활력을 더욱 키워나가 소비 시장의 질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동하고 연변 고품질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동력을 축적해 나갈 것입니다.
1: 일전 2026 연길시 비서 야간 관광철 문화관광 활동 가동식 및 요래방조 1주년 기념행사가 불화통화 강변에서 열렸습니다. 가동식에서는 6개의 우수주제 야간 관광 노선을 발표하고 노선 홍보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6개 노선은 구름다리 세단장 다리 야경 즐기기, 강변 별빛 강 야경 즐기기, 산림에서 더위 식히기 산 야경 즐기기, 청춘의 물결 거리 야경 즐기기, 경기장의 열기 경기 관람하기, 조화로운 정원길 공원 야경 즐기기로 도시 특색 야경과 문화관광 체험지, 특색 소비거리를 연결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몰입감 있는 야간 관광 선택지를 제공하고 야간 소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기도 합니다. 가동식이 끝난 뒤 전체 참가자들은 열애방주의 새로운 업태를 참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채로운 문예 공연도 함께 펼쳐져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으며 여름밤의 매력을 만끽하게 했습니다. 연변대학 학생 리흔로는 불화통화의 야경이 매우 활기차며 최근 연길의 야경과 야간 생활이 점점 더 풍부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열애방주 대상은 지난해 8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불화통화의 우수한 수변 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수상 야간 관광 항로를 만들어 도시의 인기 문화관광 체험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대상은 업그레이드를 지속하며 업태 배치를 최적화하고 소비 장면을 풍부히 했습니다. 특수 날씨를 제외하고 매일 14시부터 22시까지 운영했으며 무더위를 식히는 야간 관광철 활동과 깊이 융합해 강변 야권 문화관광 지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는 시원한 여름밤을 활용해 도시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야간 문화관광 활동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 연길 피서 문화관광 명함을 더욱 빛내겠다고 표했습니다.
0: 전시 중점 민생 양로 부대 공성인 연결시 양로 봉사 중심 대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8월 말 준공 검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건설돼 운영에 들어가면 전시 전문화 사회 양로 기구의 공백을 메우고 사회복지 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8월 3일 기사는 대상 건설 현장에서 건물 외벽 장식 공사가 이미 끝났고 실내 건축 쓰레기 정리도 완료됐으며 수도 난방, 소방 등 부대 건설도 모두 마무리된 것을 보았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 대상은 연남로 남측 남강거리 서측에 위치했으며 총 투자액은 8,400만 원, 총 부지 면 면적은 24,300평방미터, 총 건축 면적은 47,4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2단계로 나뉘어 건설되는데 1기 공사는 부지 면적이 8,400평방미터, 건축 면적이 14,200평방미터 규모로 1호 건물, 2호 건물 및 부속 건물을 건설합니다. 침대 300개를 설치할 예정이며 녹화 경관

0: 부심이 오프사이드를 선언해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2분경 정호원은 단독 돌파 기회를 잡아 골키퍼와 맞선 상황에서 침착한 집슛으로 득점하며 점수를 2대0으로 벌렸습니다. 전반전은 연결팀이 두 골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두 팀은 다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79분경 김초광이 페널티 지역 안에서 헤딩슛으로 골을 넣었지만 또다시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득점은 무효 처리됐습니다. 이후 两팀 모두 추가 득점에 실패했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며 연결 동북범팀은 2대0 승리를 거두고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1: 현재 여름방학 관광 성수기를 맞아 연기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관광지 주변 환경 미화 청소 사업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속되는 고온 날씨는 환경 미화원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따뜻한 쉼터 개방, 작업 배치 최적화 등 여러 조치를 통해 야외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들어선 이후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관광 성수기를 맞이했는 바 원내 곳곳에 각종 생활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환경 미화원들은 끊임없이 청소와 환경 정리, 쓰레기 수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슬땀으로 도시의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을 지키며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부춘현은 민속원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도로 곳곳에 작은 쓰레기도 늘어나고 쓰레기통도 금방 가득 찬다고 말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도시 곳곳에 마련된 환경미화 휴식 쉼터는 일선 환경미화원의 시원한 휴식 공간이 되고 있으며 야외 노동자들을 위한 도위 예방과 건강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환경위생작업요한회사 하남작업팀 팀장 류자에는 환경미화원들이 무료로 쉼터를 이용해 에어컨으로 더위를 식히고 무료 음용수를 마실 수 있으며 더위 예방 물자는 정기적으로 보충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할 때는 잠시 쉬면서 피로를 덜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연길시 환경위생작업요한회사에서는 고온 날씨에 맞춰 청소 방식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기계화 청소 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시 주요 도로와 보조도로, 관광지 주변 중점 구간은 물 뿌리기와 먼지 제거, 분무를 통한 온도 낮추기 작업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추고 먼지 발생을 억제하며 여름철 도시 환경 위생을 깨끗하고 질서 있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0: 그늘 연결시 흐망 택시관리위원회사는 2026년 제3분기 우수 운전수 표창 대회 및 하반기 안전 문명 운전 전문 양성을 진행했습니다. 회에서는 제3분기 안전 봉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우수 운전수들을 표창하고 안전 운행, 문명 봉사 등을 중심으로 전문 양성을 진행했습니다. 양성에서는 최근 발생한 사고와 교통위반 대표 사례를 바탕으로 승차 거부, 강제 합승 등 위법 교정 위반 행위가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운전수들에게 안전의식을 수립하고 차량 일상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며 졸음 운전을 근절해 높은 수준의 봉사로 도시의 창구 이미지를 빛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방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서원이 인사드립니다.
1: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겠지요?
2: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거나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공유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3: 누구나 꼬마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입니다.
1: 많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함께 좋은 성적을 따내볼까요?
0: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풀이 죽고 자신에게 쉽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신이 내성적인 이유를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곤 하겠지요.
1: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일에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도 모르는 사이에 당당함을 지닐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자신이 내성적이라고 해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는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2: 평소 취약했던 일을 하면서 여러 일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는 보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0: 네, 그래요.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외우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1: 그래요. 매일매일 외우기를 해야죠.
0: 외우기를 잘하려면 요령이 있어야겠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외우기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지고 있네요.
0: 저는 외우기를 할 때 먼저 뜻을 잘 이해하고 집중해서 외웁니다.
1: 저는 일단 10번이고 20번이고 아주 숙련될 때까지 수없이 읽습니다.
0: 저는 먼저 5번 읽고 다시 외웁니다.
2: 네, 외우기를 할 땐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도 쓰면서 외워야만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0: 네, 손으로도 외운다고요? 어떠한 방법인데요?

0: 많은 친구들은 외우기가 잘안 되면 부모님을 원망하잖아요. 자신이 외우기를 못하는데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가요? 내가 잘 집중해서 외운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닌가요? 제가 알것 같습니다. 왜서 부모님을 원망하는지. 우리 나쁘게 놔두셨다고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1: 딩동댕,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고 항상 남 탓하는 친구들이죠.
2: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머리를 나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우기를 하는 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0: 엄마, 엄마는 도대체 왜날 이렇게 머리 나쁜 애로 낳아두신 거예요? 밤새 외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시험도 망쳤어요. 에이, 짜증나. 나 이제 공부 안 할래요.
2: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답니다.
0: 석진이 녀석은 어제 하루 종일 팽팽 놀았는데 시험을 잘 보고 난이 모양이니 난 머리가 나쁜 게 틀림없어.
2: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박사들은 사람의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언어를 잘 다루는 지능, 숫자를 잘 다루는 지능, 또는 만들기를 잘하는 지능, 음악을 잘하는 지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지능,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지능과 같은 것들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외우지 못하는 것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0: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걸까요? 그건 외우는 요령을 모르고 무턱대고 외우거나 집중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우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무지하게 잘 외우는 친구들.
2: 그러면 세 배나 더잘 외워진다고 하네요.
0: 셋째. 외워야 할 내용을 좋아하는 노래의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로 불려보세요. 잘 외워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잘 부르는 노래가 있겠지요?
2: 네, 우리 친구들은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0: 글쎄요. 내 친구들마다 들리겠지요. 복습을 많이 한 친구면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 평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을 많이 두려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2: 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고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복습을 많이 할수록 시험을 해도 시험 시간만 되면 초조해집니다. 넷째, 시험을 보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마릅니다. 다섯 번째,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해서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이 다가오면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 시험 볼 시간이 되면 항상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한 문제라도 답을 쓰지 못하면 다음 문제도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 방금 저희들이 아홉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체크한 데 따라서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가 해당이 된다면 시험 불안이 거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3개에서 4개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때 남들보다 약간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0: 5개부터 7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네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많을 수 있겠지요.
2: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에서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둘째, 공부가 안될 때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에게 자꾸만 말을 해줍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지루한 내용일 때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제를 공부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던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할 수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재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친구들 좋은 밤 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올드르 습금형 정석위는 과학기술 혁신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0: 체기가 북대하에서 여름 휴가 중인 전문가들을 유문했습니다.
1: 섬소서안과 감속정수에서는 학습을 통한 실천 강화로 교양 성과를 확보했습니다.
0: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란 협상을 재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뉴스웨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국식 현대화는 과학기술 현대화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15차원은 전망계획 시기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핵심적 공략 단계입니다. 올 들어 15차원은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에 착안해 습금형 정석위는 과학기술 혁신을 둘러싸고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다그쳐 추진했습니다. 계열 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습금형 정석의 올해 국정 운영 실기, 오늘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지탱하고 이끌어가자를 보내드립니다.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와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가 7월 상해에서 열렸습니다. 습금형 국가주석이 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위는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이 가속화돼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전례없는 활성기에 진입했다고 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적극 수용하고 효율적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결합을 했습니다. 올 들어 중공중앙정치국이 진행한 첫 집단학습은 미래산업의 전망 배치와 발전에 초점을 속에 미래산업 배치는 명확한 역사와 시대적 의의를 갖는다고 표했습니다. 정석위는 미래산업의 전망성,

전략성, 전복성 등 특점에 비춰 과학적이고 전반적으로 계획한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사업의 발전에서 전반성, 전략성, 선도성에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구는 과학기술 혁신의 원천이자 미래 산업 발전의 기반입니다. 기반이 튼튼해야 미래 산업이라는 빌딩을 높이 건설할 수 있고 신질 생산력이 돌파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올 4월 기초연구를 강화할 때 관한 좌담회가 상해에서 열렸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회의에서 더큰 강도와 더 실제적인 조치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원초적 혁신 능력을 제고하며 과학기술 강국 건설의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의회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기초연구를 강화할 때 대한 좌담회를 소집함으로써 원초적 혁신을 강화하고 기초연구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근본적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 대한 습금형 정석의 드넓은 시야와 전략적 판단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포강실험실 교수 교우는 8명 발언 대표 중한 명입니다. 교훈은 총석의 연설은 당면에 입각하고 장문한 견지에 착안한 전략적 배치라고 말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중기적으로 신질 생산액을 육성하며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고 장기적으로 기반을 다지며 강단 기초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총석에는 기초 연구의 주공 방향과 중점 영역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올해 기초 연구 배치와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장려대회, 량원원사대회,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1차 전국대표대회가 7월 8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에는 15차 의회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개최한 한 차례 과학기술 성회이기도 합니다. 총석에는 15차 의회 전망계획 기간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당정의 배치를 참답게 실시할 때에게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고 새 로정에서 과학기술 강국 건설 개수 경기에 핵심적인 한 바퀴를 힘차게 달리기 위해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중요한 역량으로서 광범위한 과학기술 종사자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는 우수한 전통을 발행하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위해 새로운 업적을 쌓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원대한 안목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갈 길을 밝혀 무인지대에 과감히 뛰어들고 어려운 과제를 공략하려는 과학기술 종사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전선이 인재가 속출하고 인재를 충분히 활용하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시대적 기상을 형성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올들어 관건적이고 핵심적인 기술 공작전을 잘 치르는 것부터 인공지능 발전 가속화, 기초 연구 강화, 미래 산업 전망 배치 이르기까지 총수기는 대세를 관찰하고 장군함을 도모하여 새 시대 과학기술 사업에 관해 일련의 중대한 전략적 배치를 내림으로써 과학기술 강국 건설이 새로운 걸음을 내딛도록 이끌었습니다. 올들어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혁신 활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혁신 판도를 끊임없이 확대했습니다. 우주를 지향하는 과정에 장정 10호을 운반 로켓이 세계 최초로 해상 그물망 회수에 성공하고 심해를 탐구하는 과정에 해도 1호와 분투자호 요인 잠수정이 7,700m급 심연 해저에서 심연 합동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미지 세계 공작전에서 구장사호 량자 컴퓨팅 시제기가 끊임없이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능에 대한 탐구에서 이식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손기능 대체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시판 승인을 받았습니다. 혁신 동력으로 들끓고 있는 중국은 더 앙양된 자세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중공중앙당학교 국가행정학원 과학연구부 진서광 주임은 올 들어 과학기술 사업에 관한 습금형 정석의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논단은 막스주의 과학기술관 발전을 위해 중국의 독창적 기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시대 과학기술 사업을 위해 행동 지침을 제공하고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 기회를 포착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과학기술 강국 목표를 실현하기까지 9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습금형 총수기가 말한 것처럼 형세가 사람을 재촉하고 또한 사람을 압박합니다.

0: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서기 처석인 최기가 3일 북대하에서 여름 휴가 중인 전문가들을 유문하고 당중앙과 국문을 대표해 전국 여러 전선과 여러 영역의 광범위한 전문가들에게 따뜻한 유문을 전했습니다. 최기 상무위원은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전략의 전반 국면과 세계 100년 변국의 착안에 신시대 인재강국 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세계 핵심 인재센터와 혁신 고지를 다그쳐 건설하며 교육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괄 추진하면서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유업을 위해 튼튼한 인재 보증을 제공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전문가와 인재를 시종 염두에 두고 전당과 전사회에서 인재를 사랑하고 인재를 존경하는 양호한 기풍을 솔선에 창도하고 광범위한 전문가와 인재들이 혁신과 창조의 뜻을 두고 시대 사명을 짊어지도록 격려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기간은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에 공략전을 치르고 난관을 돌파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전문가는 15차 5기는 전망기획기간 분발정진하사이고 기초연구, 전략첨단과학기술, 핵심기술 분야와 철학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위원이며 중앙조직부 부상인 석태봉,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인 오정룡이 위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섬서송 서안과 감숙송 정서는 학습을 통해 실천을 촉진하는 데 주력하며 학습 교양을 민생 개선과 발전 촉진에 긴밀히 연계시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섬서송 서안은 대중들의 시급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다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민생 실천 과제 해결을 핵심으로 삼아 학습 교양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원 간부들은 지역 사회와 가도에 심입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지적한 아파트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안은 존담반을 구성했으며 사회사업부와 주택도시농촌건설국이 주도하고 각 부문이 합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기반시설 요지 보수, 서비스 관리 개선 등 6개 분에 대해 전담반은 21가지 제도적 조치를 마련했으며 루족 4만 6천 건의 각종 아파트 관리 문제를 시정하고 민원이 많은 100개 아파트 단지의 기본적인 개선 작업을 끝냈습니다. 섬서송 서안시 신성구 함원경원 아파트 주민 리혜훈 씨는 이제 아파트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졌고 엘리베이터와 층간 누수 문제도 신속히 해결돼 매우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양 시작 이후 서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터 시작해 환경위생 정리, 불법 요금 징수 시정, 서비스 태도 전환 등 분야에서 특별 관리를 진행했으며 민생 보장과 개선을 위한 장기 효과성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섬서송 서안시 당면의 조직부 송영군 부장은 우리는 습금평 정석의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에 관한 종료 론수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이민을 위한 복지를 최고의 정치적 성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시민의 핵심적인 작은 일을 성의껏 처리하며 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학습 교양이 가져온 새로운 변화, 새로운 기풍, 새로운 성과를 대중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숙성 정소시는 열린 방식의 시정과 개혁 작업을 추진하며 당원 간부들을 현장 조사에 투입시켜 대중들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했습니다. 롱자들이 호소하는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정소시는 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개 감독을 진행하며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주택도시농촌건설국, 교통국 등 부문과 손잡고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루족 체불 임금 사건 300여 건을 해결했으며 4천 명 이상의 롱자들을 대신해 6천여 만 원의 임금을 되찾았습니다. 정서는 또 300만 원 이상의 건설 프로젝트를 온라인 감독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주관 부문이 매월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잠재적인 임금 체불 위험을 해소하는 기제를 구축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로 정서는 현처급 그리고 그 이상 지도 간부층에서 파악된 800여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시정하고 470여 건의 민생 실천 과제를 통합 추진했습니다. 감숙성 정소시 당연의 조직부 양성봉 부부장은 학습 교양을

0: 금평 단건설 사상, 학습 관철과 요기적으로 결합하고 조민생활 난제에 초점을 맞춰 교육, 의료, 기층 관리 등 민생 분야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일련의 실질적인 좋은 일을 처리하여 학습 교양에서 대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1: 올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입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과 공간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충분한 탄력성과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7월 말 기자는 광주의 한 건물 외벽 청소 로봇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자동화 조립 라인은 풀 가동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작업대를 오가며 기기를 조정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공장 전체에는 주문 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열정이 차넘쳤습니다. 창고 구역에서는 갓 생산된 건물 외벽 청소 로봇들이 줄지어 포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들은 터키, 독일 등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기업 책임자 황건은 현재 생산 라인은 거의 풀가동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해외 주문을 처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건 씨는 현재 보유 주문이 충분해 생산 라인 일정은 이미 9월까지 차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제품 승격과 해외 인증이 잇따라 끝나면서 해마다 45%에서 50%의 꾸준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하반기 수출 증가률은 약 4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들어 중국 제조 해외 수출 화물 목록에는 새로운 품목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전기 승용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패널이 수출 신3종으로 불렸다면 올 상반기에는 로봇, 인공지능, 혁신 신약 등 미래 산업을 대표하는 신3종이 왕성한 기세로 중국 대외 무역의 새로운 명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연구원 시장연구부 조력진 부수임은 신3종에서 신3종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품목 교체가 아니라 기반이 더 단단해지고 전체적인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력진 부주임은 대규모 언어 모델, 호출량, 해외 주문 대상 국가 지역 수 등 데이터는 국산 대규모 언어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인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표했습니다. 로봇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시장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혁신 신약의 해외 기술 이전 규모는 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글로벌 의약품 연구 개발에도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출 엔진의 지속적인 활력은 중국 제조와 글로벌 수요의 정밀한 결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호에서는 민영 기업들이 선구자 정신을 발휘해 시장 구매 정책의 기회를 잡고 소형 상품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업체가 개발한 신형 원단은 부자재 공급에서 완제 이륙하공까지 불과 몇 킬로미터, 심지어 같은 산업단지 내 우층과 아래층에서 완결될 수 있습니다. 월드컵 시즌과 맞물려 상반기 우리나라 스포츠용품과 장비 수출액은 675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주의 한 대표 스포츠용품 회사 국제시장부 양원창 부총감은 현지 기업들은 전주의 완벽한 산업 체인을 바탕으로 품질과 혁신을 견지하며 디자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유연한 공급망을 구축해 차별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수입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액은 10조 7,4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편 성장폭은 22.1%에 달해 대외 무역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수출을 앞지르며 또 다른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우수한 상품들이 중국의 일반 가정으로 더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연구원 고릉우는 전반적으로 볼 때 하반기에도 외부의 풍랑이 적지 않겠지만 기반은 과거보다 훨씬 더 탄탄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산업 고도화와 시장 다각화의 방향으로 꾸준히 나간다면 중국 대외무역은 상반기 축적된 역량을 연간 안정성으로 충분히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0: 신용전력시스템 건설 15차 5년 전망계획이 3일 발표됐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친환경 초탄소의 전력 공급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해 경제 사회 발전에 든든한 에너지

0: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15터그는 전망 기획 기간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에 대한 비화석 에너지의 지탱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성 자치구 직할 시간의 전력 구제, 가상 발전 서등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석탄과 가스 등 전통 전원의 최소 보장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합니다. 국가에너지국 전략사 도충명 사장은 신에너지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 신규 청정에너지 발전량으로 신규 전기 사용량을 메울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신형전력망 계획과 건설을 다그쳐 2030년까지 친환경 저탄소의 전력 공급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게 됩니다. 15터그는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대형 풍력 태양광 발전 기지와 해상 풍력 발전 등에 대한 개발과 배치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성과 자치구 직할 시간 송전 통로와 구역 주요 전력망 배전망과 마이크로 전력망 건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 서부전력 동부수송규모가 4억 2천만 킬로와트를 초과할 것이고 비화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50%에 달할 것입니다.
1: 전국 수박 1번지로 불리는 하남성은 올해 수박 풍작을 안아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판로난과 저가격 현상이 나타나 재배농들에게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차별화 품종 보급, 주문농업 발전, 유통경로 확대 등을 통해 하남성은 산업 공경을 극복하면서 재배농들에게 훈훈한 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남성 농업농촌청에 따르면 올해 하남성의 수박 재배 면적은 370만 무, 생산량은 1,400만 톤을 넘으며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구시 상수현의 수박이 집중 출하하면서 판매가 어려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수현 농업농촌국 수석 농예사 조성도는 판로가 예치 않은 것은 모두 실외에서 재배한 수박이며 수확량이 높고 가격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여름철 농가의 수박 판매를 돕는 것은 하남성 역내 수박 재배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수천 근에서 수만 근까지 많은 유명 관광지와 애심 기업들이 각지에서 매입한 수박을 직원들에게 나눠주거나 도시일선 근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일부 재배지는 애심 기업이 현장에서 수박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서 100만 건에 달하는 수박을 구매한 상수현 자원봉사자연합회 회장 심윤가는 판매 가격이 현재 근당 21전이라며 농가를 돕기 위해 구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남의 수박 판매는 하남인들만이 도와나선 것이 아닙니다. 광동성에서 하남 출신 현지인 광동인들이 눈앞이 수박을 판매하는 활동에 나선 가운데 25일 만에 100만 근 이상의 수박을 판매했습니다. 강소 축구 슈퍼리그 경기장에서 올해 43세인 숙천팀 팬 달류는 하남성 개봉에서 수박 4만 근을 구매했습니다. 달류는 20톤에 달하는 물량이 거의 손실이 없었다면서 농가의 이런 선의와 정직함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남성 각지 정부와 사회단체들도 적극 나섰습니다. 농업농촌 부문은 각지 도시관리 부문과 연계해 역내 15개 지급시와 정주 항공구의 현급 이상 도시구역에 수박 임시가게 1,086개를 설치해 판로 경로를 넓혔습니다. 하남성 상공리납회는 국유기업, 대형마트, 국농업과학원 정주과수연구소 주영춘연구원은 올해 수박 판매난이 겉으로는 기온 상승으로 비닐하우스 수박과 실외 수박의 성숙기가 겹치면서 나타났다고 보이지만 사실은 심층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영춘은 당면 품종의 동질화가 심각하고 재배 관리가 조잡하며 등급 분류 체계가 불완전하기에 차별화 재배와 출하 시기를 늘리면 가격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하남성은 농산물 관측 경보 시스템을 다그쳐 구축해 빅데이터로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무엇을 얼마 심을지를 가늠할 예정입니다. 주영춘은 시세에 따라서 심고 제 가격에 판매한다면 수박 재배농들은 물론 기타 농산물 재배농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영춘은 반드시 품종, 기술, 표준, 그리고 조직, 브랜드, 후속 가공을 통해 시세 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을 낮추고 재배농들이 진정으로 수박재에 몰두하고 가격 안정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단출인 국내 뉴스입니다. 전국 몰류 구매 연합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기간 전국에서

0: 개설한 신규국제항공화물 운송로선은 103개입니다. 화물 구조를 보면 국경 간 전자상 거래 화물, 첨단 제조 화물, 고부가가치 화물이 위주입니다.
1: 중국 광해그룹 유한회사 광동 태평령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2호 기계소가 3일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이로써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첫 활용 1호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 1기 공사가 전면 완공되고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라서 활용 1호 원자력 발전 기계소 6대를 건설할 것이며 전부 완공되면 공급하는 청정 전력은 연간 550억 킬로와트시입니다.
0: 중국 석유화학공업조식 유한회사에 따르면 연간 생산량이 5만 톤에 달하는 중경 전위화학공업회사 특수 폴리에틸렌 알코올 아크릴 장치가 본격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면서 폴리에틸렌 알코올의 연간 생산 총량이 21만 톤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세계에서 폴리에틸렌 알코올을 생산하는 단일 공장 중 규모가 가장 큰 생산 기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폴리에틸렌 알코올 산업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총량은 세계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1: 3일 이란과 미국과의 재협상을 부인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이미 재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합의를 이루거나 완전히 항복해야 한다고 이란을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이란이 합의를 보거나 완전히 항복하지 않는 한 미국은 계속해 이란 항구를 봉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가 3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군은 계속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미군이 항행 경로를 변경시킨 상선은 44척, 항행 능력을 파괴한 선박은 2척, 临시 검사를 진행한 선박은 2척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은 3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로를 제외한 기타 항로를 개설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3일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마감까지 뉴욕 상품 거래소의 9월 인도화분 경유 선물 가격은 4.33달러 하락한 배럴당 80.34달러로 5.11% 하락하고 10월 인도화분 런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4.16달러 하락한 배럴당 83.77달러로 4.73% 하락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소라, 김정희였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환기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격양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한
3: 한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유럽 이민 위기의 화제가 된 에스파냐 휴다일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바나마 운하의 물 부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 소리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적 자신감은 한 나라 한 민족의 발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깊으며 가장 오래가는 힘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선전사상 문화면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습근평 총서기가 몸소 키를 잡고 강도를 이끌며 막수주의 문화리론을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습근평 문화사상을 형성한 데 있습니다.

0: 습근평 두석 본인이 곧 중화 문화의 가장 훌륭한 전파자입니다. 습근평 두석은 대내 혹은 대외 강연, 축사, 연설, 글, 저작에서 자주 경전 속의 명구나 전고를 인용하면서 옛것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좋은 교육으로 마음속 깊이 전달되도록 했으며 중국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파함으로써 중국 품격과 중국의 기상, 중국의 책임, 중국의 정신을 전하면서 그 높은 문화적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화적 자신감이 우리의 문화 건설을 인솔하고 시대 전진의 나팔 소리를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문화 건설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함께 설명하면서 그의 깊은 문화적 사고를 한층 더 배우고 터득해 봅니다.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인 청와대학 애사림 교수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립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영혼입니다. 백년래 우리 당은 시종 막스주의의 기본 원리를 중국의 구체적인 실제와 결부시키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와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하면서 막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추진하고 막스주의 중국화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개척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결부의 전제는 서로 부합되는 것이고 결부의 결과는 서로 성취시키는 것이며 결부는 도로의 근간을 튼튼히 다지고 결부는 혁신의 공간을 열어주며 결부는 문화의 주체성을 공고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은 사회주의 문화 건설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문화 건설을 전반적인 사무에서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 건설이란 무엇이고 신시대에 무엇 때문에 문화 건설을 강조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만 문화 건설을 잘할 수 있을지 오늘 토론할 화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편 영상 보시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은 나름의 방식으로 생존하지만 각자 근원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한다는 이 말은 한나라 시기에 회남자 원도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라는 단어의 레원입니다. 사실 그 어느 민족이나 문명의 뿌리는 문화 속에 있고 그 어느 시대든 문화 건설을 근본적인 과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계열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수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혼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이민 위기의 화제가 된 에스파냐 휴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불법 이민자 5만여 명이 별전의 마로크에서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에스파냐 휴다에 진입하면서 휴다는 올 들어 가장 심각한 국경 압력에 봉착했습니다. 에스파냐 정부는 국경에 대한 통제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마로크와 조류를 강화하는 한편 이에 공동 대응할 것을 유럽 동맹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럽 동맹 회원국들은 이민 문제에서 정책상 이견 상의를 보였습니다. 대량의 불법 이민자들이 왜서 휴다로 몰려들고 에스파냐와 마로크가 어떻게 대응했으며 유럽 동맹 회원국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에스파냐 휴다는 마로크와 인접하며 면적은 18.5평방킬로미터입니다. 휴다는 북아프로 미입국한 이민자는 즉각 송환한다는 판결문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판정은 수영을 통해 휴다에 진입하면 에스파냐에 남아 최종적으로 합법적 신분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풀이돼 소셜 네트워크에 급속히 퍼졌고 이어 미입국붕을 촉발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휴다로 가려다가 경찰에 의해 되돌아온 마로크 청년 압둘라는 대량의 미입국 동영상을 보고 휴다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휴다 불법 이민 위기는 최근 몇 년 동안 에스파냐가 직면한 가장 큰 불법 이민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불법 이민자 5만여 명이 마로크를 통해 휴다에 진입했습니다. 수영하거나 간이식 부유장치를 통해 바다를 건너 휴다에 진입한 미입국자들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최소 67명이 사망했으며 수사가 지속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파냐 정부는 8월 1일 현지에 체류한 불법 이민자 4만 8천여 명을 마로크로 돌려보내고 휴다 국경 정세가 기본적으로 안정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미입국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에스파냐 정부는 방파제, 해상 차단 시설을 가설하는 등 국경 통제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마로크의 경우 이번 미입국 사건을 조작하고 참여한 폭력 혐의범 70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라바트, 카사블랑카 등지의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은 이미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경찰과 안전인원이 북부 방향으로 가는 동반동행 청소년 군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휴다 이민 위기가 발생한 후 유럽 동맹 여러 회원국은 부동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럽 동맹 위원회는 휴다는

유럽 동맹 외부 국경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므로 유럽 동맹은 유럽 국경관리국 등을 통해 에스파냐에 지원을 제공하고 마로코 등 국가와 협력을 통해 불법 이민 문제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동맹 리사회 이장국인 아일랜드의 미셸 마틴 총리는 유럽 동맹은 지난 4일 화상회의를 열고 휴다가 직면한 이민 위기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파냐 산체스 총리는 8월 1일 유럽 동맹 위원회 본데어 라이엔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부 유럽 동맹 회원국이 에스파냐를 공격합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을 발표했습니다. 물 상황이 리상적일 경우 바나마 운하의 최대 식수 깊이는 15.24m입니다. 운하 동행 선박의 최대 식수 깊이가 줄어드는 것은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화물선이 적재량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뜻합니다. 이에 앞서 바나마 운하는 비슷한 조정을 진행했었습니다. 지난 2023년 바나마 운하가 사상 심각한 가뭄에 복창한 후 운하관리국은 식수 깊이를 조정하고 동항 수량을 압축했습니다. 이어 선박 대기, 화물 적재 감소, 항로 조정 등을 유발하면서 글로벌 해운과 생산 공급 사슬을 충격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해운 통로인 스웨즈 운하의 경우 동행 선박의 최대 식수 깊이는 20여 미터에 달합니다. 바나마 운하의 식수 깊이가 훨씬 작으므로 일부 최대형 분선은 바나마 운하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바나마 운하의 통행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문식 운하인 바나마 운하는 계단식 통행 방식을 취하며 중간 구간의 인공호 수면이 운하 양측의 대서양과 태평양보다 20여 미터 높습니다. 선박은 반드시 엘리베이터식 방식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간문을 빌어 한 단계씩 승강해야 합니다. 거대한 수조처럼 생긴 이런 간문은 큰 욕조와 비슷합니다. 화물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인공호수인 가툰호의 담수를 욕조로 유입시켜

0: 전체를 바치고 위 관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선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려면 역시 같은 패턴으로 담수를 관문으로 끌어들인 후 단계별 배수를 통해 선체를 해수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제는 같은 호의 담수가 선박의 이동과 함께 최종 대양으로 배출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호수물은 사용할수록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통항 선박 한 척을 통과시킬 때마다 같은 호의 담수가 수억 리터 유실됩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절수지를 갖춘 새로운 바나마형 관문은 매번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2억 리터의 담수를 소모합니다. 이는 표준 수영장 80개의 조수량과 맞먹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라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뭄이 닥치면 같은 호의 수위가 내려가 문화관리기구는 부득불 식수 깊이를 제한하고 담수를 절약해야 합니다. 같은 호 담수는 운하 통행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중요한 식수원이어서 통제하지 않으면 물 부족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식수 깊이를 집중적으로 조절한 것처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엘니뇨 현상을 겪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엘니뇨 현상이 올 하반기에도 계속 강해질 것이고 2027년 초봄까지 지속될 수 있는 확률이 97%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올 10월부터 12월까지 강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확률은 81%, 그 강도는 1950년 이후 가장 심각합니다. 바나마 해사물류 자문그룹 회장인 에두아르도 루고는 바나마 운하관리국의 최신 조정은 수자원에 대한 예방적 관리에 속하고 운하의 전체 통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선박 적재량에 영향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 바나마 운하의 화물 운송량은 1,500만 톤 줄었고 선박의 평균 운송 기간은 6일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홍해 정세가 한때 긴장세를 타면서 많은 선박은 스웨즈 운하를 피했습니다. 이처럼 두 개의 중요한 항로가 동시에 압력을 받으면서 글로벌 해운은 연료 소모, 보험 비용 폭등 등을 촉발했습니다. 바나마 아시아 전략연구센터 연구원 엘모 미란다는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현재의 감량뿐만 아니며 바나마 운하의 물 상황, 기타 항로와 지연 긴장 정세에 따른 위험 부담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내강이었습니다.
1: 연결총 합방송이 8시를 알려드렸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안춘만 작사, 안춘섭 작곡,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킹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옌지 롱메이 APP를 통해서도

실시간 애청이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함께 불러보죠.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181번, 79181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한 송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필요하신 분들은 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법 작가수의 작은 꽃 한 송입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많고 많지만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비리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비리 아아 작은 꽃 한 송이 아아 작은 꽃 한 송이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비리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비리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해가 지고 달이 지고 계절 바뀌어도 해가 지고 달이 지고 계절 바뀌어도 찬설이 이겨낸 사랑의 요람 찬설이 이겨낸 사랑의 요람 작은 꽃 한 송이 지켜주었네 작은 꽃 한 송이 지켜주었네 천송이 만송이 꽃송이 속에 천송이 만송이 꽃송이 속에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아아 작은 꽃 한 송이 아아 작은 꽃 한 송이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네, 이절 끝나고 후렴구 한번 반복됩니다. 아아 작은 꽃 한 송이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우리 역시 우리 아니고 우리 사랑 올라갑니다. 자꾸 같은 음에 가는 분들 많습니다. 꼭 명심합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0: 금요일은 노래 한 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태워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칭팅 FM과 연길융합의 재중심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작은 꽃 한 송이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19번, 79.

0: 네, 노래하마당 오늘 시간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9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하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중앙군사위원회 당건설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군급 이상의 고위급 당위원회는 우리 군의 당 조직 체계에서 그 지위가 중요하며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러므로 기치 선명하게 정치를 중시하고 정치적 입장을 확고히 하며 정치적 방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치적 신념을 확고히 다지며 정치적 능력을 향상시켜 뛰어난 정치적 자질을 갖추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고위급 당위원회는 전시 대비와 실전을 들어주고 전략적 계획 능력, 전투력 및 전시 대비 능력, 개혁 혁신 능력, 과학적 관리 능력, 확실한 관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강군의 관건은 인재를 잘 등용하는 것입니다. 간부 양성, 인재 양성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두고 충성하고 청렴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 주력하며 강군 및 승전의 뜻을 두고 있는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 집결시켜야 합니다. 그 과정에 덕과 재능을 겸비하되 덕을 우선시하는 원칙과 현능한 인재를 임용하는 원칙을 따르고 정치적 기준과 군사 능력을 작전 지휘 인재, 신형 작전 역량 인재, 고차원 과학기술 혁신 인재, 고수준 전략 관리 인재의 양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관련 부대 정책을 보완하고 문직 대우의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종 엄격한 관리와 두터운 배려를 결부시키고 경계와 단속을 병행해 실제적으로 일하고 혁신하는 자를 경려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모두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시종 당풍 청렴화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끈질기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엄격화를 첫자리에 놓고 그 요구를 전면적으로 일관되게 관철해 우리 군의 당풍 청렴화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향락주의, 사치 풍조를 철저히 단속하고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단호히 혁파해야 합니다. 군대를 다스리는 방식을 서둘러 전환하고 법정 직책과 권한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고 권력을 행사하며 수칙과 조례, 규칙과 제도에 따라 업무를 전개해야 합니다. 규율 교양을 심층적으로 전개하고 규율을 엄격히 집행하며 강철 같은 규율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군대를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추진해야 합니다. 부패 척결 투쟁은 반드시 변함없이 확고부동하게 추진돼야 합니다. 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빈틈이 있을 수 없으며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태도로 억제를 중시하고 압력을 강화하고 진섭을 장기화하는 태세를 유지하고 수뢰 행위와 회뢰 행위를 함께 단속해야 합니다. 권력 운영에 대한 제약 및 감독 체계를 완비하고 보완하며 제도적 울타리를 튼튼하게 세워 권력의 일탈과 탈선을 방지해야 합니다. 표본 동치를 견지해 당내 정치문화 건설을 강화하고 고본 배원에 주력해 모두가 몸과 마음을 닫고 자신과 집안을 엄하게 다스리고 정무를 청렴하게 수행하며 부정기풍의 침식을 능동적으로 막아내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연변입니다.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푸르른 산과들, 진달래꽃, 사과, 배꽃 반겨주는 고장. 연변에 오면은 행복이 넘쳐납니다. 연변에 오면은 가슴이 설레입니다. 아리랑 스리랑 연변으로, 연변으로 오세요.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조려화 작사 윤금남 작곡의 연변의 오면을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0: 농사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쓰인 이 소설은 시피리가 7년 동안 정성을 기울여서 쓴 작품입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할아버지의 집. 할아버지는 대퇴가 떠나자 다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웁니다. 그러고는 구름 같은 연기를 내뿜으며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처음 와본 이곳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느껴져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런 모습으로 말없이 서 있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고 묻습니다. 이번에는 뭘 하고 싶은 거지? 집안을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으로 들어가며 말합니다. 내 옷도 좀 가지고 들어오너라.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어요. 하이디가 딱 잘라서 말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하이디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이디의 눈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리한 아이로군. 할아버지는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필요 없다는 거지? 저도 염소들처럼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옷은 가지고 들어와서 옷장 안에 넣어두어야 한다. 오두막은 전체가 넓은 하나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 가운데는 식탁과 의자가 있었고 한쪽 벽에는 할아버지 침대가 있었습니다. 다른 쪽 벽에는 커다란 냄비가 걸려있는 화덕이 있습니다. 반대쪽의 벽에 있는 큰 문을 열자 그것을 옷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선반 밑으로부터 차례차례 셔츠와 양말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반 위에는 접시와 컵이 있었고 맨 위에는 둥근 빵과 훈제 고기, 치즈가 놓여 있습니다. 늘었구나. 하지만 좀 더 손을 봐야겠다. 할아버지는 건초를 쌓아 침대를 두 배 정도 높게 만들었습니다. 하이리는 천을 말아 잠자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건초가 몸을 찌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꺼운 천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하이디가 열심히 움직여 멋진 침대를 완성했습니다. 하이디는 완성된 건초 침대 앞에 서서 뭔가 빠진 것이 있는 것처럼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잊은 게 있어요, 할아버지.
1: 뭐지?
0: 잠을 잘 때 덮고 자는 이불 말이에요.
1: 그렇구나. 하지만 이불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
0: 잠시 후 할아버지는 좋은 생각이 난 듯 아래층으로 내려가 큼지막한 자루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덮고 자면 될 것 같다. 하이디는 그 자루를 받아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잠자리는 다 갖춰졌습니다. 멋진 이불에 멋진 침대. 지금이 밤이어서 좋겠다. 빨리 자고 싶어요, 할아버지.
1: 그보다도 뭘 좀 먹어야지.
0: 그 말을 듣자 하이디는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사실 하이디는 이른 아침에 빵 한 조각과 연한 차 한 잔을 먹고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배가 고팠습니다.
2: 배가 무척 고파요, 할아버지.
1: 그럼 밑으로 내려가자.
0: 하이디와 함께 내려온 할아버지는 화덕 위에 놓여있는 커다란 냄비를 들고 기둥에 걸쳐있는 작은 냄비를 한가운데 올려놓은 다음 다리가 세 개인 둥근 의자에 앉아 불을 피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주위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스스로 나는 성격이 원래 솔직해서라면서 타인에게 지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에 솔직한 것은 때론 매력적일 수 있지만요, 타인의 단점에 솔직한 것은 그저 무례할 뿐입니다. 만나고 집에 오면 왠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관심이라고 말하면서 예의 없는 질문을 일삼는 사람도 멀리해야 됩니다. 결혼 언제 하니? 취업은 했니? 아기 안 갔니? 네, 압박형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물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애정이 담긴 걱정은 조용하고 신중하지만요, 애정이 없는 걱정은 시끄럽고 경박합니다. 차미령 가수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축원합니다. 띄워드립니다.

일어나 시선을 돌리면요, 분명 어딘가에, 세상 어딘가에서는 따스한 바람이 불고 꽃들이 피고 있을 겁니다. 네, 최승화 가수.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逛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这三十多年来我坚持在唱歌，唱歌给我的心上人听啊，这个心上人。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凌晨2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松。

一百年有多少绝人之路都被你